지나면서 감정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는 현상을 정서적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처를 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픔을 견디는 힘이 생기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도 함께 자라나죠. 신앙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혹시 지금 마음이 소나기에 흠뻑 젖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젖은 옷이 마르듯이 지금의 걱정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마르게 될 것입니다.

초롬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이 송기창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들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요. 비에도 때가 있고 햇살도 때가 있고,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데요. 혹시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걱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장마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맑은 하늘이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

0: 아멘.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1: 찬미 워십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들으셨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요.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됐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와 연결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네,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출석 체크도 하시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140님 반갑습니다. 5503님 또 2061님 9918님 6065님 반가워요. 7238님 또 7978님 2042님 7278님 5073님 반갑습니다. 또 0118님 1302님 5945님 4940님 5941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그리고 0691님, 9992님, 1667님, 0691님, 7356님, 8905님, 4295님. 그래요. 1806님도 오셨고요. 8692님, 8918님. 제가 모처럼 만에 지금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4682님, 8765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1009님 오셨고요. 8968님. 예,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감사함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간증문 써서 냈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뜨란과 힘차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8609님이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내 인생의 찬양 주인공 만나보시죠.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0: 함께하고
1: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2: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내 인생의 찬양.
8: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이단상담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일반 목회자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수 사역 중에 이단 상담과 또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뭐 사역 공부가 있으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그리고 설교 이단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이단 강의를 초청해 주시면 또 이단 세미나를 하고 있고 평일에도 저에게 이제 여름 사역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단 교육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그게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돌보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역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단 사역이 또 필요한 이유는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방황하고 사실 잘못된 길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책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복음과 또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잘 인도할 필요가 있고 이단들의 문제들이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또 해악을 가져오고 가정을 파괴하거나 또 사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종교육착의 문제라든지 국정농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이단들이 영향을 미쳐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단 사역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단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포섭을 하는 대상이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 들어오는 또 고등학교 또 심지어는 중학생들까지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미혹해서 이단 자기들의 단체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당연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단 단체들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와서 여러지 뭐 동아리 연합회라든지 또는 총학생회까지 장악을 해서 그들의 밭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또 그 젊은 세대들이 또 한국 교회의 미래에 여러 가지 자산이고 또 한국 교회의 귀중한 그런 기둥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단에 빠지면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젊은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이들의 영혼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진지 사역이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원래 잘 웃는 편이에요. 원래 긍정적으로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요즘은 이제 외부에서 저를 웃겨줘야 웃는 원래 이제 A형이기도 하지만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병인 거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계속 그쪽으로 제 자신을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항상 그런 나에게 닥쳐진 어떤 부정적이고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극복해내서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대 순교의 시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 순교 정신이고 거룩한 정신인데 약간 좀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기쁨을 좀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웃음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찌됐든 제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남들이 보기에도 머리 아픈 이런 속에서 이제 제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찬양을 좀 하고 또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삶의 일부분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도 필요하고 많은 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다가오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축복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자라왔고 또 믿음 생활을 했던 제 모교에 좀 친했던 그 누님께서 JMS에 빠져서 저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시내에 나가는 버스를 탔는데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짧은 치마를 입은 그 누님이 제가 탔음에도 평소에는 저에게 관심을 갖고 아는 체를 했고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그때는 전혀 모른 채 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바깥 창만만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이단에 빠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의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또 제가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걸었던 것은 피해자분들의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자녀도 신천지에서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섬기고 있고 어머니도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머니께서 그 딸을 건지기 위해서 그 신천지 교회 앞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도 딸을 찾겠다고 하는 그 눈물로 시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단의 문제들이 계속 심각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주들 4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은혜로교회 신옥주라든지 JMS 정명석 교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통일교회 한학자 교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옥살이를 하고 있고 뭐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단 교주들과 이단의 대표들이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혼탁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도 아직도 교주들은 감옥에 있고 구치소에 있지만 그런 신도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단의 위협 속에서 계속 교육과 또 이단의 접근으로부터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어와 교육들을 함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7월 이제 현 상황은 7월 24일 날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첫 재판이 열려서 그때 또 한 번 또 소동이 일어날 것 같고 현재 이제 한학자 통일교 교주는 지금 13년형 검찰이 이제 구형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찬양을 선곡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찌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또 저도 받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하는 문드라 머리 들으라는데 예전에 이 곡이 나왔는데 이 곡과는 다른 예술교회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상황 속에서 저와 맞물려서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좀 느꼈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광주에서 이단에 대한 어떤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관심, 또 성도님들의 관심은 사실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역의 방향에 대한 관심과 그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다라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게 주신 사명을 그냥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은 강릉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가 이단 신도에 접촉을 받았는데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에게 이제 정성을 쏟아주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마음을 점점점 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도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서 지금 성경 공부까지 인생의 행복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자기 감정의 개발이라든지 성격의 어떤 발전 개발들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자기 개발에 이제 관심을 사람들이 갖다 보니까 이 청년도 그렇게 가져서 그런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갔는데 결국은 이제 종교 이야기가 나오고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약간 의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이제 제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방송이 끝나면 그 청년을 만나기로 또 했습니다. 지금 이단 신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단의 피해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제 이단 사역에 대해서 아빠가 하는 이 이단 사역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이 아빠의 사역을 응원해 주라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운 게 이단 사역이 어찌됐든 위험한 거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게 하고 싶지 않는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단 사역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네, 우리나라의 이단사에 있어서 또 희생을 하시고 테러당하신 또 이번에 이제 사이비 헌터라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신 탕명 소장님 가정을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아버지 입장으로서 자녀들이 짐을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인생을 책임질 어떤 그런 시기에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물어온다면 제가 이제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는 하겠지만 제가 앞장서 가지고 막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그 조성현 PD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제가 있었는데 일본에 같이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성현 PD 사모님과 그 사모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자녀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이제 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김도영 교수님 JMS와 싸우신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버님도 테러를 당하시고 김도영 교수도 테러를 당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사모님도 뭐 이혼이었던 그런 위기에 또 그런 부분까지 갔었던 것들을 제가 들었을 때 집안 분위기를 어둡고 무겁고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걸 계속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시키고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집에서 어떤 아버지요? 라고 말한다면 아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상들이 있잖아요. 자상하고 따뜻하고 또 우리 사역자 중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사람은 당연히 제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 자녀들에게 오늘 같은 날도 제때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늘 가지고 있고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한다는 모든 아빠의 마음들이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딸하고 아들에게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 제가 선곡한 세 번째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이 어찌 됐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앞에 제가 오니까 국동방송 70주년 and forever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forever 영원히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때문에 이단 문제를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이단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으로 연락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이렇게 보면 솔직하게 드리는 제 마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단 사역자로서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의 삶, 그리고 또 하나로서는 인간, 네, 인간 이문기로서의 삶. 이 세 가지가 항상 삶 속에서 충돌하고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단 사역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그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제 목숨이 다하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이 다 맞춰졌을 때에 이단 사역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정말 너가 잘 달려왔고 그런 삶을 너가 잘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또 드리는 말씀들이 매우 뭐 진지해서 약간 좀 그렇게 느끼셨을 분들도 있긴 한데 방송을 잘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날 몸 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이었습니다.

생애 찬양에서는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문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길은 때로는 외로움을 맞이하고 위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문기 소장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하시길 축복하고요. 소장님의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길, 또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이 뜰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0: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이 찬송은 1899년 미국의 복음 전도자 헨리 제임스 젤리가 가사를 쓰고 작곡가 허버트 링컨 길머가 곡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부흥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복음 성과를 남겼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음악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가사와 음악이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신앙 고백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 소사학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나란히 놓아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에서도 그 대조가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태산과 험곡, 깜깜한 밤과 빛, 염려와 평안이 계속해서 서로 대비됩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큰 빛으로,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흐름은 선율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첫 구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처음 부분은 짧은 음들이 이어지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높은 산을 단숨에 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가도. 네, 이 부분은 긴 음으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념이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험한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들어 빛을 바라보는 순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선율이 다른 절에도 반복되지만 이 가사를 따라 노래할 때 이 긴 호흡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가며 다시 길게 이어집니다. 빛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안심하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에서 이 기념들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잠시 머물며 쉬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음악의 순간에서도 느끼는 잠시의 머무름은 말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전해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찬송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3박자 계열의 움직임은 노래하는 사람의 몸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끌며 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서 있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Walking in the Sunlight, 예, 우리말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찬송이 전하는 믿음입니다. 후렴에 이르면 이 고백은 더 커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그 감격을 더욱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데요. 후렴 전의 가사들에서는 한 사람이 태산과 험곡을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후렴구에 가서는 온 회중이 함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밖에서 길을 비추던 빛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빛이 되고 한 사람의 믿음은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태산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어려움, 또 누군가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산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지금 내가 넘어야 할 태산은 무엇인지, 또 내가 지나고 있는 험곡은 어디인지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라는 가사를 적을 때에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빛이 이미 나의 길 위에 비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구절 앞에서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천천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이 위에 새긴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의 발걸음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 한 걸음씩 평안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수와 익산에서 있게 되는 이 나라사랑 축제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많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콘서트보다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보다 뛰어난 우리 아이들의 찬양의 퍼포먼스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라지역에서 열리니까 특별히 기회가 왔습니다. 예, 꼭 놓치지 마세요.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준비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하송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나기에 젖은 옷이 마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마를 겁니다. 오늘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픔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이삭을 남기고 죽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보냅니다. 드디어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의 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세가 설교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절반 뚝 잘라서 전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쳐서 7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너 전쟁 그만하고 땅을 다 분배해서 지파별로 나누어 줘 보려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 땅에서 나머지 일은 하게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쉼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간을 한 8년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 나이 11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와서 7년 전쟁, 8년의 쉼, 110세가 되었을 때

0: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시게 됩니다.
1: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주여 터지게 되죠. 여기저기서 나라를 침공하면 고통스러운 8년, 고통스러운 15년, 고통스러운 40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번의 대전쟁과 점령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사사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다 끝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삼손 사사들 보고 또 사무엘까지 그러면서 드디어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왕들이 나와서 동일 왕정에 사울왕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울은 믿을만해서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근데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마음껏 마음대로 하려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보내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남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는 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질투심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험난한 고생의 수고의 연속인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대접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전쟁에서 접전 가운데 밀리게 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울이 길보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블레셋의 병사 하나가 쫓아와서 쏘은 화살이 사울에게 맞아버려요. 그 사울 왕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적의 손에 죽겠다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 자기의 칼을 밑에다 세워두고 칼 위로 엎드러져서 자결을 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다 전사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스보셋 하나 남았어요. 이 연약한 아들. 근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겉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아브넬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도 심지어 사울 왕의 첩들까지 자기가 범하면서 그러니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니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려고 했고 그러다가 아브넬을 장군은 죽습니다. 이스보셋의 부하들 중에 아 우리나라의 정세가 기울었구나 안 사람 하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하고 있는 7년 반 동안 왕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 되어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주변의 블레셋 족속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하맛이나 에돔이나 암몬들 주변의 모두를 물리치고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통일을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계속 머무를 수 없도록 죽음의 위기가 있으니까 신하들이 제발 당신은 왕궁에 계십시오. 우리가 전쟁할 테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장군들을 보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해가 질 무렵쯤 저녁에 왕궁에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거기에 밀려버렸어요. 무장이 해지되어 있다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누구냐? 예, 지금 왕의 신하로서 가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해버렸어요.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그걸 행위를 감추고 싶어서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이걸 감추고 싶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한참 치열해지거든 군대를 빼버리시오. 그들만 놔두고. 어쩌란 얘기예요? 죽여버리란 얘기예요.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성,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 충복을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질러버린 거예요.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연스럽게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그 심판을 선고합니다. 너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지자 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임할 엄청난 재앙과 환란을, 심판을 선고해버리십니다. 전쟁과 고난이 다윗의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서 반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했어요. 자신의 아들은 그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그뿐입니까? 3년 동안 심한 기근이 온 나라에 가뭄이 일었어요. 나라도 가뭄이 일고 자녀들도 그렇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보장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고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을 살 때 비참한 어려움을 가정에, 국가에,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가정에 불어닥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고륙이 서로 죽이는, 서로 전쟁을 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장자 암논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근데 길르압은 어려서 일찍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셋째가 있는데 압살롬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서로 어머니가 달라요.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이 셋째 압살롬이 큰 형이었던 암놈과 더불어서, 가운데 형 둘째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왕위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압살롬 어머니 마아가가 그술의 왕 달메의 공주였는데 다윗에게 시집 왔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낳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도 낳았어요. 근데 다말이 너무나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배다른 형 첫째 암논이 다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너무나도. 그래서 잔꾀를 부립니다. 아파서 꾀병을 부리고 들어 누워요. 다윗이 오지요. 다윗이 와서 아들 괜찮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내 여동생 다말이 떡을 만들어다 나한테 주면 그거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큰아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암놈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 있어라. 자리를 물리고 나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테니까 거기 와서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로 왔을 때 덮쳐버립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아버지에게 왕에게 말하면 왕이 우리를 정식으로 결혼을 시켜줄 거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암논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강제로 겁탈을 해버립니다. 별처럼 빛났던 공주는 이제 비참한 모습이 되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가 죄를 뒤집어씌우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오빠를 찾아갔으니 그 오빠 압살롬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암논 죽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도 꾹 참습니다. 동생을 따돌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만 2년 후에 이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압살롬은 자기의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꽁꽁 숨기면서 차분히

복수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자신의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내 양털을 깎으니까 아버지 좀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양털을 깎는다는 건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추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는데 양털을,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털을 깎는 날은 3일, 4일, 혹이 양이 많으면 일주일씩 양털 깎는 날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털을 다 깎아서 그것들을 내다 팔아서 수입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씩 양털을 깎아야 돼요. 그럴 때에 잔치를 벌입니다. 큰 축하의 잔치를 벌여요. 그 술도 먹고 잔치도 벌이면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왕족들이 자기가 직접 깎겠어요? 다 일꾼들 시켜서 깎고 자기들은 술 먹는 거죠. 그 잔치 연회에 다윗 왕에게 오십시오. 압살롬은 압니다. 아버지가 정무가 바쁜데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도 암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포석을 깐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못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오신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큰형이 그래도 왕궁에서 누가 와서야 축하를 해줘야 내 체면이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암몬을 보내달라 그래요. 근데 다윗도 느낌이 이상했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잖아요. 굳이 암몬이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청하니까, 그러면 형제들을 다 보내요. 혼자만 가면 위험하지만 다른 형제들까지 다 같이 보내면 설마 어떻게 하겠냐?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차분히 자기의 종들에게 준비를 시켰어요. 술을 몽땅 먹이고 암논한테, 암논이 정신을 잃고 없을 때 내가 소리치거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왕자를 죽였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술이 근하게 취했을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인을 주니까 일어나서 그 종들이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바알하솔, 여기는 에브라임에서부터 북쪽으로 4km 떨어진 곳이에요. 에루살렘에서는 서쪽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한 24km 떨어진 산 마을입니다. 해발 1200m. 그래서 목양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왕자들은 여기에 좋은 자기 목양지를 가지고 수많은 양떼를 거느렸거든요.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다 말고 다 죽임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했든지 다른 왕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귀를 타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복수극은요, 즉흥적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히 준비해서 일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잔치 가운데에서 끌어들여서 그를 죽인 겁니다. 압살롬의 이런 음모는요, 당시 자기 누이의 한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차기 대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가 왕하려고 정적을 죽인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집안에 이제 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칼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집안에 칼부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까지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끊임없이 이 일들이, 모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게 되면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는 걸 감추려고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의 아들 암놈을 보세요.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보다 더 흉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건 뭡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제발 결혼해주라고 여자가 매달렸어요. 그런데도 버려버려요.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요,

죄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윗이 실제로 암논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율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다스립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거든요. 자기가 했던 똑같은 일을 자식이 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를 다스려야 할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누가 왕자를 벌줄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암놈을 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윗왕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스스로가 벌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은 자기가 했던 대로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큰아들 장자 암논은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 그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은요, 자기 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봐보십시오. 아버지도 범죄자, 살인자, 큰아들도 강간자, 작은아들도 살인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정말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암논의 삶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큰아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랬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프셨을까 깨달았겠죠. 다윗은 정말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뿌린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저 개미나, 우리를 저 뱀이나, 아니면 메뚜기 한 마리나 매미 한 마리나 이런 걸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배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찬송하고 살라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이거를 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지, 오늘 이렇게 그냥 살고 내일 또 그냥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1년, 10년 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뭐를 하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자연사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사명을 찾으시고 그 뜻을 좇아서 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대로 돌려받게 돼요. 자신이 한 대로 돌려받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이 암놈을 보십시오. 압살롬 보십시오. 예. 자신들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암놈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다윗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어요. 암놈은 죽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도망하였는데 그 도망간 길에서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왕복을 막 다 벅벅 찢어버립니다. 다 찢어버려요. 여러분, 자식이 한 명만 죽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자식이 한 명만 죽어도 기가 막혀요. 다윗은 지금 모든 자식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식을 죽었는데 그 죽인 게 자기 자식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이 그 마음은 세상 표현할 길이 없을 거예요.

오직 기가 막히든지 옷을 다 찢어버리고 왕이 지금 체면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드러 누워서 구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지 왜 우리 아들들입니까? 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지. 아마 외쳤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온 자식이 다 죽었다는데, 또 그 자식들을 죽인 게 자기 자식이라는데, 나는 누구한테 안갚음을 해요? 기가 막히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몸서리치게 했어요. 그 신하들도 자기 옷을 찢고 왕 옆에 서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행복 때문에, 순간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그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우리아 자기의 충복스러운, 이런 종이 없잖아요. 충복스러운, 둘도 없는 충복스러운 부하를 살인으로 죽여버립니다. 우리아 가정의 그 고통스러움은 누가 알아줄까요? 다윗은 그 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 고스란히 그것이 온몸으로 지금 땅바닥에서 옷을 찢어버리고 뒹굴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였구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홀몸으로 나 혼자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내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세상에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 세상 가운데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이 행복해야 돼요.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다윗의 주변이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주변까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면 내 주변까지 행복해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살면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브레인 튜머라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살짜리 소년. 이거는 뇌종양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수술을 마치고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애가 이제 병이 나아가면서 학교 갈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반에 쫙 퍼졌습니다. 내일이면 친구가 학교에 온대. 근데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다 전화를 돌렸어요. 자기 반 친구 20명한테 전화를 돌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가 학교에 갔고 머리는 밀고 없습니다. 누가 쳐다볼까 볼까 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누가 뭐라 할까 봐서 모자도 뒤집어 쓰고 갔겠지요. 근데 선생님이 강단에 들어가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반에 20명 아이들이 다 머리를 밀고 온 거예요. 그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마음 상하지 말라고 다 머리를 밀고 온 거예요. 그날 21명이 머리를 민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가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울었어요. 학생들이 또 같이 웁니다. 그날 그들은 수업을 못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수업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얼마나 가슴 아플지 좀 느끼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깎고, 내 돈을 깎고, 내 시간을 깎고, 나만의 행복을 좀 깎아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날 진하게 배웠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가

0: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진짜 산다면 수많은 생명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감동을 주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에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의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며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비유하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해는 빗줄기와 영양분과 생명을 주는 존재이고 방패는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구절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의미하기보단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빛이 필요할 때 비춰주시고 위험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해요 방패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방패 되시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고요. 광주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준모의 그의 생각.

0: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마음, 생각, 우리의 고통, 아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해요, 방패가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1호에 위치한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

0: 시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들,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쏟아내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님, 비록 사연을 나누고 또 그 사연을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주님, 사연을 낸 모든 사연자들, 또 함께 이곳에서 기도한 우리 중보 기도자들,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저 하나님 형식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2961번님, 조성민,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하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손과 목에 아토피 피부가 다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정말 교회 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자녀분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961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 조성민 형제님을 위한 우리 2961번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이제 대학생으로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귀한 청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도서 말씀과 같이 우리 귀한 성민 형제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손과 목에 아토피 피부가 하나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무엇보다도 또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업의 과정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복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직업과 또한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민 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청년의 때에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실력과 인성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힘들고 지쳐 기도 요청합니다. 저에게는 7년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연애에 어려움이 있어요. 요새 먹지도 못하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는데 감정이 잘 추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마음 회복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의 힘을 알기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 힘든 시간

0: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예배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교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제를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를 해왔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먹지도 못하고 고민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자매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교제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냉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재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서로 만나갈 때 두 사람이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의 원함이나 나의 원함을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교제를 해갈 때 정말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지금 감정이 잘 수스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매가 정말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감정도 또 그 안에 복잡한 모든 생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함으로 정말로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는 또 자매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임병혜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의 강직성 척추염을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 오늘 제왕절개 수술합니다.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의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작은 아들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 척추마다 염증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0: 아멘.
1: 모든 염증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으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며느리가 오늘 제왕절개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산모도 태아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0: 아멘.
1: 또한 출산 이후에도 하나님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두 사람이 한 가정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한 가정이 되었으니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남구 효우1루에 위치한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필사 프로젝트 곡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아이자의 61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6563번님, 사랑하는 큰아들

0: 딸 윤기가 전기기사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작은 아들 정기도 기사 시험 실기를 마치고 결과를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6563번님의 두 아드님을 위해서 또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1: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한 간절한 우리 6563번님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첫째 아들 윤기 형제 전기기사 마지막 시험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정기 형제도 기사시험 실기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이 모든 과정을 밟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두 형제가 정말로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양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음성을 따라가듯이 두 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윤기, 정기 두 형제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이제는 그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도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남편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항문 쪽에 이상이 생겨 이번 주 금요일 7월 29일 항문외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이상이 없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분 또 우리 익명의 성도님, 이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 남편이 이제는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항문 쪽에 이상이 생겨서 이번 주 금요일에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과 이 남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익명의 성도님, 귀한 남편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우리 두 분의 삶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루심 속에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두 분의 익명의 성도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굳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영적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두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우리 지금 함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마음속의 소망, 아픔, 고통,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익명의 두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는 익명의 성도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0: 하나님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시험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이 익명의 성도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또 다른 익명의 성도님, 영적 전쟁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망과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하나님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 볼 때 각자 각자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과 회복해 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효의루에 위치한 근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면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일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 앞에 주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자연재해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험 속에서 또한 수많은 세상의 유혹, 쾌락의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들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늘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야 된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세상의 모든 환경도 죄악도 유혹도 이기며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이 지상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 잃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받자고 하는 말씀은요, 감사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더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나가자.

0: 감사함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살자. 이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 나갈 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지내게 됩니다.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은 우리가 경성하는 믿음이고 깨어있는 믿음이고 세속화되지 않는 성결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결,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결해지고 또 성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영광이지요? 두려움의 사랑이지요?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려움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은혜받고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 이거는 두려움의 영광이고, 두려움의 감사고, 두려움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찬양하고, 사랑의 경건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분명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성결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뜨겁게 사랑하는 두려움으로 주의 전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이 시대에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모든 환경 속에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 더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 ICR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ICRC 총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인천에서 진행되며 세계 38개 회원 교단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번 총회가 바른 복음과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중심의 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보수 개혁교회들의 국제연합체인 ICRC에서 예장 고시는 창립회원 교단이자 단일 교단으로는 가장 큰 비중인 48%의 개인 회원이 소속돼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 KMQ가 어제 경기도 광명에서 선교 포럼을 열고 이슬람 세계의 회심 동향과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마가 GO선교회 해외본부장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무슬림 회심운동 82건 가운데 69건이 21세기 초반 12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국제협력망

회의에서는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 100여 명이 모여 사역팀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직접 섬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교 대상이던 이들이 선교 주체로 전환되는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무슬림 비접촉 미전도 종족 97곳 모두를 현지 단체들이 입양해 전임 사역자 1,100명이 활동 중이며 인도네시아 역시 남아있던 8개 종족의 입양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교 전문가들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처럼 서구교회나 외부 선교사 중심의 구호 방식에 의존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지인 신자들과 이주민 네트워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대안적 선교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착 교육기관을 퇴소한 고령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돌봄 공백과 외로움 속에서 이단단체의 밀착 포교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복음 양육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와 현장 목회자들은 80세의 북한 이탈 주민 김모 씨가 하나원 퇴소 후 병원 동행과 식사 지원을 앞세운 이단단체에 미혹됐다가 정통교회로 회심한 사례를 공개하며 이단들이 일상 점유형 밀착 관리를 펼치는 반면 정통교회의 지원은 명절 행사나 일회성 생필품 전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 시혜 대상이 아닌 복음의 동역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돈과 물질을 넘어서는 1대1 제자 양육과 지속적인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북 구미 국제교회가 주말 근로로 돌봄 공백에 처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을 위해 조건 없는 아이 돌봄과 구호 사역을 전개하며 다문화 선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권준 박정림 목사 부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부부의 5세 자녀를 위해 주말 돌봄을 자처하며 신앙 강요 없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개척 이후 13개국 이주민이 거쳐간 구미 국제교회는 모국어 성경 봉독 예배를 비롯해 뇌출혈 노동자의 의료비 지원과 사고 사망 노동자 장례 집례 등 현장 중심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문화 감수성과 실천적 환대가 다문화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사상 첫 3위에 오른 가운데 양국 크리스천 선수들이 경기 직후 센터서클에 모여 감사의 연합기도를 드린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잉글랜드의 부카요 사카와 마크 게히, 에베레치 에제 등 3명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프랑스의 다요 우파메카노, 트레보 찰로바 등 크리스천 선수 4명과 함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평소 소속팀과 SNS를 통해 신앙 정체성을 고백해온 선수들은 승자와 패자의 경계를 허물고 경기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며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결승전 직후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대조를 이룬 이번 연합기도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잠시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 흩어져 이방인들의 차가운 시선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고수하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초대 교회를 이끈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온전한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성으로 인해 삶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저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는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본성을 옷 입어야만 가능한 위대한 영적인 도약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과 임재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고 억울한 고통을 안겨주는 악한 세상의 문안과 신념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은밀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고난은 영원한 소멸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영적 산고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환난은 잠깐이요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저에게 콜을 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남편의 물질로 뭐 저의 건강으로 제가 너무 정말 하나님한테 둔감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소망 권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나를 더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1: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들을 목도 다치지 않고 허리도 다치지 않고 정말 그 발 뒤꿈치만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제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죠.
0: 주님께 다시 붙들린 김소망 권사님.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1: 제가 아이가 딸, 아들, 딸인데 저희 막내가 또 그 예능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예능 때 만난 학교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극동방송을 소개를 했어요. 네네, 안 믿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앱을 다운받아서 예, 그때서부터 듣게 되었죠. 지금은 거의 24시간 잠들 때 외에는 예, 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지요. 그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이 내 삶을 선교의 길로까지 이끌어갑니다.
1: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제 안에 그 히브리서에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서 예,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은혜를 받았고,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면서 예, 예, 제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바로 저도 그 도농동의 교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삶으로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부터 해서 동남아시아까지 다 선교를 저희 딸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0: 죄악 사슬에 매여 죽음의 길을 가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처럼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방송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1: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갈급해하던 그런 영혼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송 선교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심장이 요동치고, 정말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 이웃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 섬기고 싶습니다.
0: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합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합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아들 태영아, 태영이 너를 낳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시고 정말 바르고 착하게 성실하게 잘 자라줘 고맙고, 아빠 엄마에게 희망이 되었던 아들, 길고 긴 그 학업의 끝을 잘 마치고 또 대기업까지 취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고 만나게 하시고 예정해 주신 보람이를 만나서 더욱더 반가웠단다. 앞으로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연연해 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엄마는 기도하면서 응원한단다.
1: 엄마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이 되어준 귀한 아들. 이 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0: 동시에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한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저희 친정 아빠 구원해 주세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팔 다리를 주무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주 후에 친정에 다시 찾아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겼듯이 저희 친정 아버님과 친정 어머님 세족식을 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친정 가문을 구원해 주시고 형제가 6남매인데 저희 오빠 김봉상, 저희 여동, 저희 남동생 김상권, 저희 여동생 김수경, 김미영, 김상영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구원의 감격이 큰 만큼 가족 구원의 소망이 또한 큽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만큼 아직 불신자인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오늘 전파선교사가 되셔서 가족 구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BBC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인근 비무장지대에 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보이지 않던 도로가 위성 사진에 포착된 건데요. 위성으로만 파악된 도로의 길이가 100km는 넘는다고 하죠. 이 도로를 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흙길이 쭉 이어져 있는 평범한 도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남과 북이 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씩 완충지대를 두고 DMZ를 형성해 왔는데요. 북한이 길을 냈더니 도로의 일부 구간은 군사분계선과의 거리가 260m까지로 가까워졌다고 하죠.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DMZ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했고 또 군 병력과 장비 출입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는데도 말이죠. 북한이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 그곳에 도로를 만들고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더 설치하면서 최근 들어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분단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는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북한 땅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의 한 줄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북한 땅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파주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9945님, 오늘 처음 문자를 주셨어요. 이곳이 북한 땅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북한에 대한 말씀이 와닿고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또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아, 더 그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개성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는 그 군사분계선 지역까지 계속해서 길을 만들면서 좁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2km의 구간은 그곳은 공간을 이렇게 두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100km 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길이 100km를 넘는 길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OFP데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장마철에 강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지뢰를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년 전쯤 북한이 이곳을 적대적 두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최근 들어 지뢰를 더 매설하고 철책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국경 요새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땅이 변화하고 남과 북의 그 변화의 바람이 속히 불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포천에서도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어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이 길을 내는 그 길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비 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9148님, 아, 북한이 이 1년쯤? 1년 동안 내고 있는 이 길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포항에서도 출석해 주신 9733님 반갑습니다. 용인에서도 와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586님이시고요. 새싹회원 한 분 더 계시네요.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80년이 가까이 분단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다문화 가정이시라고 하신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빨리 북으로 함께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장모님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이 우리 북에 계신 걸까요? 이두길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더운 포항은 능수화가 예쁘게 늘어져 있어요 하시면서 또 7201님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아멘 아멘이라고 외쳐주신 9148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의 한 줄 한 줄이 방송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출석 인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찬양 후에 오늘의 북한 상식 또 만나봐야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 상식, 북한을 알아가는 시간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상식, 여러분 정답 보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북한이 DMZ 지역으로 조금씩 도로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2km씩 총 4km 폭에 걸쳐서 설정된 완충지대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남과 북으로 4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동해와 서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몇 킬로미터일지 오늘도 보기로 함께 해볼게요. 1번 111km, 2번 248km, 3번 500km. 참고로 북한에서는 그 길을 내고 있는 길이가 100km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하지만 뭐 이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그래도 100km가 꽤 긴 거리이기 때문에 뉴스 보도가 된 거고, 한 가지의 이 계산인트를 드리면 요 DMZ에는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보니까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을 두고 있는 이 DMZ가 가로로는 몇 킬로미터일지, 그 폭은 2킬로에서 4킬로미터. 물론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길목을 내서 일부 구간은 뭐 200여 미터까지 좁혀졌다, 북측에서는 그렇게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협정에서 맺었을 때 폭은 2킬로, 2킬로에서 4킬로미터, 그리고 동과 서는 몇 킬로미터일지 1번이 111km, 2번이 248, 3번이 500.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도전을 기다립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 그 냉전의 유산인 DMZ가 몇 킬로미터일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오늘도 정답 도전해 주시고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받아봤는데요. DMZ 비무장 지대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가 가로로 몇 킬로미터일지가 문제였어요. 1번이 111km, 2번이 248km, 3번이 500km인데 힌트로는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수학 문제여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정답률이 어제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248km죠. 200m 간격으로 1300개가 조금 안 되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부터 동해안 고성군에까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군대가 주둔해서도 안 되고요. 무기가 있어서도 또 군사시설이 설치가 되어서도 안 되는 조약협정을 맺었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곳이 그렇게 인적이 없다 보니까 두루미나 뭐 저세 수달 아마 자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온 지가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면적만 하면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꽤 큰 면적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총성이 멈춘 자리에 탄생한 냉전의 유산 이라고도 불리는 이 땅이 속히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곳이 복음 통일의 산물로 또 남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777번님은 역시 운전하는 분이세요. 비디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200km가 좀 넘으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주님께서 북한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와, 번호도 단번을 외울 수 있는 번호를 갖고 계세요.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아들 밥해 주다가 보냅니다. 북한과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번 이라고 보내주신 1099님. 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1099님도 저희 정답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93님도 맞춰주셨어요. 아기랑 병원 가고 있는데 즐겁게 참여해 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진을 가시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993님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수학 문제는 200m 곱하기 1000개 어렵지만 2번을 잘 선택해 주신 4956

효용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수구자가 나와서 적응이 안 됩니다. 얼른 통일이 돼서 경계선을 허물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숫자가 우리에게 반가운 숫자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퀴즈까지 이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비무장 지대가 이렇게 쭉 가로지르고 있지만 2000년 이후로부터 뭐 개성공단도 있었고요.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있는 여러 합의를 거쳐왔었잖아요. 지난주 문제 중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그 실례죠.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상식,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26년 동안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그 무수한 합의 가운데 이 철도와 이 도로들은 우리가 이어보자라고 착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운행이 중단되고 또 북한에서 이곳을 폭파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합의를 하고자 했던 흔적들이죠. 그래서 총 몇 개의 철도와 도로를 잇고자 착공했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1번 두 개, 2번 네 곳, 3번 열 곳. 한 곳 한 곳이 지금은 물론 오갈 수 없는 길목이지만 복음이 오갈 수 있는 그 길목이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과 북 가운데 몇 개의 철도와 도로를 이으려고 착공을 했었을까요? 두 곳일까요? 네 곳일까요? 열 곳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려봅니다.

정답 3번 하고 싶은데 2번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한 분은 10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곳이 아닌 1000곳, 10000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2000년도 이후에 남과 북에 남과 북을 잇던 도로와 철도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목들을 통해서 분명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일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혀있는 그 길목들이 몇 군데일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두 군데일지, 네 군데일지, 열 군데일지, 1번이 두 군데, 2번이 네 군데, 3번이 열 군데. 도로와 철도 가운데 착공을 했던 곳이 기준인데 오늘 좀 어렵죠. 방학 시작한 딸과 듣고 있어요. 실향민들이 꿈에 그리던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570님. 지지난주 우리 문제 가운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의 꿈이 이 철책이 무너지고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한 땅에 들어가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길목이 속히 열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직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받아보기 위해서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오늘 또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해볼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식 퀴즈 두 번째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정답은 3번 10군데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더 많아져서 하루속히 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새싹회원이신 3120님, 너무 귀한 소망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저도 3번이었으면 좋겠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 또 파주와 개성을 잇는 경의선 도로, 강릉과 원산을 잇게끔 했던 동해선 철도와 동해선 도로까지 네 곳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또 오프닝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북한이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2년 전에 이 도로와 철도를 일부 차단하고 폭파하기까지 이르렀죠. 앞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던 3120님의 소망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그 방법으로 또 복음 통일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길목 길목을, 복음의 전달자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목 길목을, 무수히 많은 길목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파주에서 통일 기도 행진으로 교회분들과 함께 갔을 때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통일의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4154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북녘 땅으로 바로 달려가고자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영원하도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시면서 또 소망의 한 줄도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선정 통해서도 선물 드려야죠. 7706님, 하나님 속히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2번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조금 전 파주에서 주셨던 4154님과 그리고 3120님, 천군 만곳의 소망을 남겨주셨던 5189님을 비롯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선물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오늘 새벽 예배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정답까지 보내주셨던 503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작은 상식들이지만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상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한 중보자로 먼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생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이 찬송은 1899년 미국의 복음 전도자 헨리 제임스 젤리가 가사를 쓰고 작곡가 허버트 링컨 길머가 곡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부흥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복음 성과를 남겼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음악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가사와 음악이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신앙 고백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 소사학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나란히 놓아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에서도 그 대조가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태산과 험곡, 깜깜한 밤과 빛, 염려와 평안이 계속해서 서로 대비됩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큰 빛으로,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흐름은 선율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첫 구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처음 부분은 짧은 음들이 이어지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높은 산을 단숨에 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가도. 네, 이 부분은 긴 음으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긴 음이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험한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들어 빛을 바라보는 순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선율이 다른 절에도 반복되지만 이 가사를 따라 노래할 때 이 긴 호흡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가며 다시 길게 이어집니다. 빛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안심하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에서 이 긴 음들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잠시 머물며 쉬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음악의 순간에서도 느끼는 잠시의 머무름은 말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전해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찬송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3박자 계열의 움직임은 노래하는 사람의 몸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끌며 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서 있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Walking in the Sunlight, 우리말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인 것도 결코

0: 우연이 아닙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찬송이 전하는 믿음입니다. 후렴에 이르면 이 고백은 더욱 커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그 감격을 더욱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데요. 후렴 전에 가사들에서는 한 사람이 태산과 험곡을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후렴구에 가서는 온 회중이 함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밖에서 길을 비추던 빛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빛이 되고, 한 사람의 믿음은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태산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어려움, 또 누군가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산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지금 내가 넘어야 할 태산 무엇인지, 또 내가 지나고 있는 험곡은 어디인지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라는 가사를 적을 때에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빛이 이미 나의 길 위에 비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구절 앞에서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천천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이 위에 새긴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의 발걸음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 한 걸음씩 평안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였습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로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요. 인간은 세 가지 영역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이 중 한 가지라도 깨지면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인간의 조화로운 삶, 세 가지는요. 첫째는 자신과의 조화, 둘째 이웃과의 조화, 셋째 하나님과의 조화인데요. 자신과의 조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라는 거고요. 이웃과의 조화는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웃과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조화고요. 셋째, 하나님과의 조화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조화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승리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넘어 미래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물으며 사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두 그가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엮어서 말하게 되는 근거요, 확신의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간구는 모두 공허한 말이 될 뿐입니다. 특히 이 짧은 시편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충만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가 감사의 대상으로 말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즉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덧붙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

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어린 나이에 아들과 생이별해야만 했던 어머니 성실 자매님의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꿈결에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9살이 어린 너를 두고 떠나와야만 했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덧없이 흘러간 장창의 시비는 매년 설날과 또 너희 생일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자그마한 배를 마음껏 채워주지 못하던 이 엄마를 원망하며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허정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엄마에게 어둠이 그늘을 가셔주고 희망이 빛이 되어줄 하나님이 손길이다.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철이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든 게 궁금하지만 언젠가는 너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닿길 바라며 이 편지를 쓴다. 철이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도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손길이 가득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빨리 닿게 되길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오래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아들과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날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현장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성실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있다가 이제 문자 또 어플을 통해서 정답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핸드폰 꺼내셨죠? 그럼 지금부터 새깨라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미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출연이신데, 예, 우리 여산 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윤찬영 목사님 우리 새끼라 애청자셨는데 처음 지금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어디 지금 좀 긴장되시나요?
2: 상당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0: 상당히 긴장되시고. 큰일 났어. 네. 그렇지만 이따가 우리가 이제 꽁트를 할 거니까 꽁트를 하다가 이제 긴장을 서서히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꺼냈거든요. 목사님,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는지 한번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2: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청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아시는 분을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꽁트로 여러분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듣고요. 문제를 듣고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는데,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아니면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그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방학,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이죠. 바로 방학,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같이 한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쓰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나머지 그냥 방학생 무교생들은 저희가 임의로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방학생 무교생들에겐 저희가 통화를 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꽁트가 준비가 돼 있을지 예,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 오늘도 또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멋지게 꽁트 대본을 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너무 재밌다고 또 이렇게 또 집중 못해가지고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끝에 질문이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방구석 방랑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멘탈 케어 방송 무료 꿈의 몽 상담소 꿈이 빛나는 밤에 요셉입니다. 오늘도 눅눅한 감옥 바닥에서 사연 접수해봅니다.
1: 실례합니다.
0: 실례하세요.
1: 쏙쏙 들여다보는 무료 꿈의 몽 상담소 맞나요?
0: 맞아. 아, 무슨 꿈을 꾸셨나요?
1: 자, 이제 정신 한번 차리고. 자, 어제 꿈에 포도나무 가지 세 개가 빛의 속도로 자라더니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거든요. 제가 또 높은 양반들 음료 확인하는 고위직 관원 아닙니까? 제가 정성껏 착즙해가지고 파라오, 아니 대통령 VIP잔에 싹 대령했습니다. 이거 완전 인생 역전 꿈 로또 맞죠?
2: 에이, 꿈에 나오면 그냥 비타민 부족이야. 내 꿈이 찐이지. 난 머리에 흰 광쿨이 세 개를 입고 있는데 맨 윗 강쿠리에 파라오를 위한 최고급 디저트 크로와상이 가득했거든. 근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고. 이거 대박 맛집 차릴 징조 맞지? 완전 K-디저트 해외 진출 각 아닌가? 찐 대박은 내 꿈이지.
0: 빅데이터 분석 들어갑니다. 나뭇가지라 광쿠리 세? 오, 두 분 다 키워드는 숫자 3이네요.
1: 30억 자산가?
0: 오, 축하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세 개는 사흘을 뜻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입니다. 파라오의 잔을 다시 채우게 될 거예요. 근데 저기 나가시면 제 억울함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 진짜 무죄거든요. 아시죠?
1: 오 마이 갓. 요셉, 나 믿지? 나가자마자 파라오께 다이렉트로 사면 요청 넣는다. 내 가오가 있지. 있겠냐? 약속. 의리.
2: 아니 이럴 수가. 부럽군 요셉. 그럼 내 대박 맛집 꿈은? 빌딩 한 채 삽니까?
0: 아, 이 광쿠리 세 개도 사흘이긴 한데 사흘 뒤에 파라오가 당신 문을 그냥 이렇게 끽, 아이고, 야 새들이 그냥 당신 살을 이렇게 쫙 어쩌, 아이고
2: 아니 악플보다 매운 해몽이 어딨어요? 누구는 복직이고 나는 끽 싹둑? 이거 완전 편파 해몽이네. 환불해줘요.
0: 그렇게 떡관어는 눈을 감았고 술관어는 조고속 승진을 하며 나갔죠. 하지만 나간 지 2년이 되도록 내 카톡을 익십하고 있다. 그래도 실망 안 합니다. 파라오보다 높으신 그분이 때가 되면 제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주실 거니까요. 무려 꿈의 몽 상담소 꿈이 빛나는 밤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요셉의 신통한 꿈의 몽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에 성공한 관원. 하지만 그는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떤 관원이었을까요?
1: 자, 꽁지에 이어서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어떤 관원이었을지 아마 성경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주관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관식.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 이따가 객관식도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관식.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께서 맞힐 수 있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전국방송이어서요.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야 주관식으로 했는데도 오우 맞추시네요. 맞추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옆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안다.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 설명 들었다. 아니면 성경책을 읽다가 내가 이거 봤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방학생은 몇 년 교회를 쉬고 있는지 5년 쉬고 있다 하면 5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무조건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선물 고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신통한 꿈의 몽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죠. 근데 복직에 성공한 이 관원. 하지만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만 그 관원은 어떤 관원이었을지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죠.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500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꽁트를 해봤습니다. 꽁트에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 네. 그 추억의 그 라디오 있잖아요.
1: 글쎄요.
0: 아.
1: 네.
0: 꿈이
1: 빛나는 밤에 좀 늦게 했나요?
0: 아, 누가 늦게 하다고
1: 누가 늦게 하다고 해서 조금 걸리는데
0: 근데 그 시대는 좀 늦게 해야 돼요. 그 시대는 그죠? 좀 늦게 하게 해야
1: 네,
0: 됩니다.
1: 빠르게 말하면 안 네. 돼요.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네. 보니까 요셉이 라디오 DJ로 변신을 했네요.
1: 네,
0: 집사님께서 요셉을 네. 했고 네. 목사님하고 저는 무슨 관원이었습니다.
1: 네.
0: 저는 무슨 관원, 목사님도 무슨 관원. 네. 근데 여기서 오늘 정답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직에 성공한 관원이고, 근데 요셉을 이렇게 구해주기로 했는데 막 의리 어쩌고 찾았는데
1: 네.
0: 나가자마자 싹 요셉을 잊어버리고만
1: 네.
0: 그 관원, 그게 바로 오늘 질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 주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아주 빠르게 정답 맞춰주신 3825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축하합니다. 자,
0: 그리고 4412번님도 빨랐어요. 4412번님도
1: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0: 그러니까요. 네. 와,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저기 좀 멀리서 보내신 제주도 서귀포에서
1: 와.
0: 또 0116번님께도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2: 와.
0: 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좀 뒤로 가가지고.
1: 네.
0: 자, 방금 보낸 4458번님.
1: 방금, 네, 방금 보내셨네요.
2: 따끈따끈합니다.
0: 4458번님. 자, 우리 또 교회 잘 다니는 분 또. 8700. 30년 모태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자, 8700번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9686번님 교회 안 나가고 있다. 네. 방학이네요, 방학. 네. 9686번님 이런 분들 방학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1: 네.
0: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십시오.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맞추셔야 돼요. 자, 오늘 질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무교 방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 보기 준비하셨죠?
2: 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네. 방학인 분들과 무교인 분들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
0: 그러니까 예.
2: 우리 흔히들 일이 잘 풀릴 땐 술술 풀린다고 하는데
0: 아, 그렇죠.
2: 아,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보기 4개를 준비했습니다.
0: 예.
2: 1번 술 관원.
0: 예.
2: 2번 삼겹살 관원.
0: 네.
2: 3번 빙수 관원.
0: 네.
2: 4번 모찌 관원.
0: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네. 멘트를 술술 잘하시네요.
1: 너무 잘하시고.
0: 너무 잘하셔.
1: 긴장하시는 그러니까, 게 하나도 예. 없으시고.
0: 자,
1: 네.
0: 예. 술 관원, 삼겹살 관원, 빙수 관원, 모찌 관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걸로 정답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1: 빙수가 자꾸 예. 땡겨서.
0: 그러니까
2: 모찌도 맛있는데. 예.
0: 복직에 성공했고 요셉을 싹 잊은 그 관원이 정답입니다. 좋아하는 거 골랐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예. 자, 술이냐 삼겹살이냐 빙수냐 모찌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극동방송 어플로 정답을 보내시되 옆에다가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는 알겠다. 아, 보기 나오니까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이라고 좀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교회 쉬고 있다. 5년

쓰고 있다. 그 방학센 5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샵 1069번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정답 발표합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라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 현재 표시해 준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빵 터지는 분도 계시고 연기 실감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자도 오늘 또 많이 왔는데
1: 네, 엄청 많이
0: 목사님의
1: 네.
0: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다가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왔다고 하는데 이거 뭐 우와.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엄청 문자 많이 왔습니다.
0: 목사님 긴장 네. 하나도 안 하는 목소리네요.
1: 와.
0: 이렇게 하고 또 어딨죠? 와. 꿈이 빛나는 밤에 듣다 빵 터져 웃다 울다. 강동구 미용실이라고 이렇게 와.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아주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0: 요셉에 푹 빠져 있다고
1: 네.
0: 5600번님도 있고 너무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보낸다고 이런 분도
1: 네.
0: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꽁트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와, 진짜 많이
0: 네, 많이
1: 보내셨네요. 예.
0: 보내고
2: 다셀 수가
0: 계십니다.
2: 없네요. 와.
0: 자. 아까 목사님 막 응원의 메시지
1: 네,
0: 뭐
1: 엄청 응원
0: 어떤 분이 우리
1: 메시지가.
0: 사모님이 이거 보내면 무조건 선물 준다고 했다고. 혹시 목사님 교회 사모님은 아니신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 때가 왔습니다. 술 관원인지 삼겹살 관원인지. 어떤 분은 나는 돼지기 때문에 삼겹살 관원이라고 나는 정답을 보낸다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빙수인지 모찌인지 정답은 바로바로. 정답 바로
1: 술 관원.
0: 그렇습니다. 술 관원이었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떡하고 이제 헷갈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2: 네.
0: 우리 요새 보면 떡, 술 관원 두 명이 나오잖아요.
2: 네네네. 예. 저도 생각해보면
0: 예.
2: 이거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0: 어, 진짜요? 아,
2: 그래서 술인지 떡인지 늘 헷갈렸던 것 같은데
0: 네네.
2: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해보면 술술 풀렸던 간언이라고 해석을 했었고
0: 예, 예.
2: 이 표현이 방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0: 예.
2: 떡된 간언이 있다라고 외우면서 술 맡은 간언이 바로 복직하고 성공한 간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그렇습니다.
2: 정답은 1번 술 맡은 간언입니다.
0: 네. 근데 술 간언이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요셉을 탁 잊고 말았잖아요.
2: 네네네.
0: 요셉이 상당히 실망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2: 맞아요.
0: 요셉을 또 크게 쓰시잖아요.
2: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잊지 않는다라는 걸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0: 네네.
2: 비록 요셉도 기대를 했겠죠.
0: 네.
2: 술 맡은 간언이 꿈 해몽을 해줬기 때문에
0: 네네.
2: 자신의 일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술 맡은 간언은 복직되자마자
0: 네.
2: 그만 잊어버렸죠.
0: 그렇습니다.
2: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답과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닿는 대로 그분들 한 분 한 분 한 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한테 한번 제가
1: 네.
0: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390님.
0: 제가 일반 전화가 하니까 일반 전화가 울리면
1: 네.
0: 2390번님.
1: 2390님.
0: 꼭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2: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네. 방학이라고.
1: 네.
3: 아,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예.
0: 예.
3: 아이고, 오늘 저 처음으로 저 넣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0: 그러니까, 예. 딱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2390번이.
3: 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0: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전화 연결해 되게 해달라고?
3: 네. 네.
0: 진짜요?
3: 네.
0: 본인 지금 방학 맞죠?
3: 아니, 제가 방학이 아니고 제 딸이요.
0: 그럼 딸 옆에 있습니까?
3: 아니, 저 내가 전화 연락을 해놨어요.
0: 아, 딸한테요?
3: 예.
0: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할까요?
3: 아니, 지금 해도 돼요.
0: 지금
3: 집에 있다고
0: 그러면은 그랬거든요? 전화번호를 찍어주세요. 전화번호를
3: 네,
0: 찍어주시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찍어주시면 이따가 전화할게요.
3: 네, 지금 내가 불러드릴게요.
0: 아니 부르면 안 돼요. 여기 개인 노출되니까 문자로 찍어주시면
3: 네,
0: 딸 성함하고 전화번호 찍어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겠습니다.
3: 예, 네, 알았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와,
0: 자,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1: 네, 따님을 위해서
0: 따님을
1: 네.
0: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시간이 닿는 대로 전화를
1: 네.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1: 네.
0: 다음 분. 이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9686번님.
0: 9686번님.
1: 네.
0: 정답 맞춰주셨고, 요즘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회의를 느낀다고 하시네요. 자, 9686번님도 오늘 처음 문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방송 듣고 있었죠?
4: 예.
0: 지금 교회 얼마나 안 나고 그게?

0: 되세요?
1: 조금 되는데.
0: 조금 한 5년 됐습니까? 코로나?
1: 아니요.
0: 그러면
1: 몇 개월 됐어요?
0: 몇 개월 됐어요?
1: 예.
0: 계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1: 부산이에요.
0: 부산. 자, 보니까는 뭔가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1: 극동방송을 매일 듣고 있는데요.
0: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어떻게?
1: 오래됐어요.
0: 오래됐습니까?
1: 제가 전파선교사도 했었는데.
0: 전파선교사도 했었습니까?
1: 예, 했었어요.
0: 했었어요. 예.
1: 예.
0: 그렇구나.
1: 제가 망했거든요.
0: 아, 사업이 일하시는 게?
1: 네. 예. 그래가지고 못 했어요.
0: 아, 그러다가. 그렇구나. 그 어려움과 지금 교회 안 나가고 계시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1: 여러 가지로.
0: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9686번님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못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또 9686번님 부르고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9686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내밀고 계시니까 한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9686번님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있죠?
1: 다 알아요.
0: 다 알죠. 혹시 선물도 다 아십니까? 선물도?
1: 알아요.
0: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니,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0: 그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럼 제가 부를게요?
1: 아니요. 제가 이래 전화 오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었거든요.
0: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냉면,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나에서 메이플 활견과, 오제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요?
1: 레모나
0: 할까요? 레모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9686번님,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를 다시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또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알겠죠?
1: 예.
0: 자,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단의 기도.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1: 예.
0: 네.
2: 9686님, 제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또 전화 연결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도님의 그 답답한 부분들 또 회의감 드는 부분들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2: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1: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0: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1: 이름으로
0: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아멘.
3: 아멘. 아이고.
1: 감사합니다. 자,
2: 감사합니다. 우리 9686번님.
1: 예.
2: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이번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이번에 한번 꼭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2: 알겠죠? 네.
1: 예.
2: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3: 네. 네.
2: 야, 예.
3: 아이고, 네.
2: 자, 목사님 오늘 이렇게 첫 출연인데.
4: 아.
2: 네,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4: 네.
2: 막 웃다가 우리는 갑자기 울고
3: 네.
2: 울다가 웃고 막 이래요.
4: 네, 정말 참, 저도 울컥했네요.
2: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3: 네,
2: 방송입니다.
3: 정말 필요한 전화 연결이었던 것 네. 같아요. 진짜.
2: 자 이번에는 우리가
3: 네.
2: 무교라고 보내신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3: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2: 네. 네. 자 어떻게 무교로 네. 이렇게 보내셨는지.
4: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2: 8613번입니다.
3: 네.
2: 8613번님. 아, 방학 무교라고 쓰신 거 보니까
3: 네.
2: 아마 거의 무교나 다름없는 방학이다.
3: 네.
2: 어렸을 때 한두 번 갔던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데 자, 일반 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8613번님.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안 받으면
3: 네.
2: 한 번 또 하면 돼요.
3: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2: 자.
4: 아, 8613님 꼭 받아주세요.
2: 네. 간절해지죠, 목사님.
3: 네. 이 시간이 굉장히 간절하다고.
2: 그러니까
3: 정말
2: 조마조마하면서 네. 간절해집니다.
3: 이 통화음이
2: 제발 좀 받아주세요. 네. 막 이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도 막 안 받으면 막 마음속에 탄식이. 주여. 아유.
3: 아유.
2: 아유 안 받으면 안 받으시네. 뭔가 예 네.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3: 네네.
2: 자 그러면 다음 분 다른 분 한번 오 이분은 옛날 네. 기억이 많으신 분이에요.
4: 어린 시절 기억이 네. 있네요.
3: 자,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난대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 꽁트 들으시면서 야, 그 추억들을 막 하시고
2: 자, 네.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3: 네,
2: 시도를 해볼게요.
3: 한번 할게요.
4: 우리 2026번님 꼭 받아주세요.
3: 네.
2: 아내하고 지금
3: 네.
2: 지금 일하고 계신
3: 일하고 계셔서
4: 그러실 수 네. 있겠네요.
3: 자, 시도 가네요.
2: 지금 재래시장에서 아내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2026번님 어디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에서 네. 지금 아내와 함께 채소 장사하고 계신다고 네. 했어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손님이 지금 없어야 되는데 손님이 말 걸면 안 되는데 이거
3: 네.
2: 아 이거 자, 분명 아내하고 같이 방학일 거예요.
3: 네.
2: 아 3박 4일 동안 봉사활동도 했다. 그 시절
3: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여름성경학교 그 시절이
4: 추억이 있으신 거죠.
2: 한 번만 더.
3: 한 번만 더.
2: 모르는 번호 받아주세요.
3: 네, 받아주세요. 자, 이제 손님 가시고.
4: 네. 주소 모고 있습니다.
3: 네.
4: 2026님.
3: 네.
2: 아유, 안 받으시네요.
4: 아유.
3: 너무 아쉽죠.
2: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 네. 너무 아쉽네요.
2: 자, 그러면. 다음 분.
3: 자, 다음 방학 분. 15년. 네.
2: 15년이면 좀 길어요.
3: 네.
2: 3356이죠?
3: 네.
2: 3356번.
4: 3356번.
2: 3356번님. 자, 3356번님 꼭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3: 자, 받아주세요.
2: 네. 주여.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예. 자, 우리 3356번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이 지금 네, 15년 네. 방학생 맞나요?
2: 네.
1: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운전 끝나고 지금 내렸어요.
1: 아, 지금 차 내렸어요? 내렸다. 혹시 택시 타셨나요?
2: 아니요. 자가용 타고.
1: 자가용 타고 이제 내

0: 한 20년 됐죠.
1: 아, 오래되셨구나. 와. 오늘 이렇게 방학이라고 문자 처음 보내보셨나요?
0: 네.
1: 오. 오늘 딱 드디어 이제 마음은 좀 열고 네. 용기 내셨구나. 자, 우리 3356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제가 한 번 더 불렀는데. 예? 안다고 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선물인 줄 아시죠?
0: 압니다.
1: 아, 자, 어떤 거, 어떤 거? 거기서 어떤 거?
2: 받고 싶으신 거? 네,
1: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레모나.
3: 오늘 레모나 인기네요.
1: 아니, 보니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네? 아, 제가 다시 불러드려도 돼요, 진짜. 불러드릴까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가 있거든요. 그래도 레모나? 그래도 레모나?
0: 네.
1: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레모나. 자,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0: 네.
1: 어떻게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0: 나 좀 모르겠네요.
1: 그렇죠. 내 힘과 내 지금 어떤 그 머리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3356번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예? 네? 하나님께서 오늘 손 내밀고 계시네요. 응? 사인 보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20년간이나 들으셨다고 하면은 15년 동안 갈까 말까라는 고민들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쵸?
0: 그래도 전파 선교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1: 전파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세 개라도 자주 들으시고요.
0: 네.
1: 자, 오늘 딱 결단하시죠. 용기 내시죠. 우리 3356번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고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0: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반갑습니다. 3356번님. 아, 방학이 15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 시즌을 마련했는데 이제 개학도 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3356번님도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개학을 결단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저와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2: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2: 고백합니다.
0: 앞으로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자, 우리 3356번님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1: 너무 잘하셨고요. 혹시 이제 이번 주부터 가시면 교회를요,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나요?
0: 네, 가까운데 몇 번 쭉 꺼냈는데.
1: 네네.
0: 마음이 안 닿았고.
1: 그러면 저희가 좀, 교회를 좀 몇 군데 소개시켜드릴까요?
0: 뭐, 그래도.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년 감사합니다. 동안 들으셨다는데 전파선교사도 되시고 다음 주 제가 꼭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 문자 제가 꼭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오늘 통화 연결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2: 그러니까. 네. 네.
3: 이게 예. 오늘 통화됐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말은 안 하고 못 하고 있지만 뭔가 막 생각하는 게 느껴지고
1: 그래요.
3: 막 고민하는 게
1: 그동안
3: 느껴지고
1: 고민하고
3: 그러니까. 예. 뭔가 좀 진심이 좀 느껴져요.
1: 맞아요.
3: 예.
1: 맞아요.
3: 그냥 뭐 대충 막 갈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2: 맞아요,
3: 아, 이런 분들이
1: 정말, 정말 많이 고심하고
3: 가시면 정말 네. 잘 가서 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시간이 너무 야속합니다.
1: 야속.
3: 한두 명만 더 하고 싶은데
1: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3: 그러니까
2: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1: 집에 가기 싫잖아. 진짜
3: 아까 눈물로 기도하신 분
1: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네. 문자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고
2: 많은 분들이 또 힘내시라고 네. 응원해 주시네요.
3: 사업이 힘들어 방학하신 분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네. 눈물 난다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주셨네요. 그 택시 이동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와. 다니지 않고 있다는 우리 3535번님 제가 마지막으로 네. 꼭 좀 전화하고 싶었는데
1: 네.
3: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방송 끝나고 네. 저희가 오늘 방학생 무교생들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물 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방학 무교생들.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2: 아유, 긴장하는 바람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예. 하지만 또 정말 네. 진심으로 또 네. 방학하고 또 돌아가고 싶은 자들과 통화하면서
3: 예, 예.
2: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느낄 수 있는 네.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네,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파병생 너무 좋다고. 네, 또 대타라는 뭐 단어도 많이 쓰지만 또 파병.
2: 아유, 네. 감사합니다.
3: 네. 조만간 또 파병 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네. 자,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그리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웃기웃거렸던 분들 고민했던 분들 주님 손잡고 꼭 일어서십시오. 이 찬양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0: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 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

0: 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 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시며 주의 살아남은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에게는 재판의 영을 내려주시며 성문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는 용기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상마다 토한 것과 우물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쉴 곳이 있으니 지친 사람은 와서 쉬어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이 물러가다가 뒤로 넘어질 것이며 올가미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의로 자를 삼고 의로 저울을 삼겠다. 거짓말로 몸을 숨긴 사람은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저승 세계와 맺은 계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큰 홍수가 닥쳐올 때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홍수가 닥쳐올 때마다 너희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재앙이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희는 마치 짧은 침대 위에서 힘들게 자는 사람 같을 것이고 이불이 작아서 제대로 덮지 못하는 사람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싸우셨듯이 싸우실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노하셨듯이 노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의 신비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비웃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내 몸의 밧줄이 더 조여질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밭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썰해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땅 표면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귀리를 알맞은 곳에 심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셨다. 소회향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회향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

막대기로 소회향을 떨고 막대기로 대회향을 떤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달을 완전히 으깨지는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오호라 이스라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인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지만 내가 아리엘을 치겠다. 그러면 그 성에 슬픔과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그 성이 내게 제단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군대로 너를 애워싸고 탑을 쌓아 너를 포위하고 흙 언덕을 쌓아 너를 공격하겠다. 내 목소리는 내가 죽어서 묻힐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유령의 소리처럼 희미한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많은 원수는 가는 흙먼지처럼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천둥과 지진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오시고 폭풍과 강한 바람과 멸망의 불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그때에 아리엘을 애워싸고 공격하는 민족들이 한밤의 환상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먹어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마셔도 깨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목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고 기절하며 내 눈은 멀어서 안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 눈인 예언자들을 감기셨고 너희 머리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는 봉인한 책에 적힌 말씀과 같다.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책은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오호라, 여호와 몰래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 속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의 하는 일을 알겠는가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자들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의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이 찬송은 1899년 미국의 복음 전도자 헨리 제임스 젤리가 가사를 쓰고 작곡가 허버트 링컨 길머가 곡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부흥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복음성가를 남겼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음악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가사와 음악이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신앙 고백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 소사학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나란히 놓아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에서도 그 대조가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태산과 험곡, 깜깜한 밤과 빛, 염려와 평안이 계속해서 서로 대비됩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큰 빛으로,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흐름은 선율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첫 구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처음 부분은 짧은 음들이 이어지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높은 산을 단숨에 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가도. 네, 이 부분은 긴 음으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긴 음이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험한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들어 빛을 바라보는 순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선율이 다른 절에도 반복되지만 이 가사를 따라 노래할 때 이 긴 호흡

0: 호흡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가며 다시 길게 이어집니다. 빛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안심하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에서 이 기름들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잠시 머물며 쉬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음악의 순간에서도 느끼는 잠시의 머무름은 말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전해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찬송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3박자 계열의 움직임은 노래하는 사람의 몸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끌며 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서 있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Walking in the Sunlight, 우리말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찬송이 전하는 믿음입니다. 후렴에 이르면 이 고백은 더욱 커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그 감격을 더욱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데요. 후렴 전의 가사들에서는 한 사람이 태산과 험곡을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후렴구에 가서는 온 회중이 함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밖에서 길을 비추던 빛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빛이 되고 한 사람의 믿음은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태산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어려움, 또 누군가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산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지금 내가 넘어야 할 태산은 무엇인지, 또 내가 지나고 있는 험곡은 어디인지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라는 가사를 적을 때에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빛이 이미 나의 길 위에 비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구절 앞에서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천천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이 위에 새긴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의 발걸음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 한 걸음씩 평안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였습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계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바라봄과 지키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어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해발 750m가 넘거든요. 그러니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계속 오르막길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야 하는 길,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가는 길에 강도의 위험이 있고 또 들짐승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운 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사실은 두려움을 안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가 부르는 노래, 그것이 시편 121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은 예배당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불렀던 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서로를 격려하고 또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시편 121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서 이 땅의 영주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순례자

길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순례자들이여 눈을 들어라.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순례자들에게 하는 말이 눈을 들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한다고 하는데요. 그 산은 시온 산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눈을 들라라고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냥 눈을 들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소망을 두다, 기대하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눈을 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소망도 두고 기대함도 두고 의지함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산 자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소망을 두는 일도 기대하는 일도 의지하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서 너 지금 눈을 들어라. 계속 땅을 쳐다보고 네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거나 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말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1절과 2절은 나의 예로 시작되었다가 다시 3절부터는 갑자기 바뀌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라고 말하죠. 나였다가 너로 바뀌는 순간, 이 순간을 많은 주석가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들을 때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에 선포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음성은 시편 42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꾸 묻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또한 내게 들리도록, 내 안에 들리도록, 내 속에서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해 선포하고 다시 내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에 대하여, 기대함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죠.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요사밧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일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오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호사밧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중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나만 주목하여 보다가 너는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협박 편지를 보낼 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여호사밧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편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또 행복한 소식이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산헤립의 말처럼 협박이 되고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되어질 때 어떨 때는 병원의 진단서일 수도 있고요. 은행의 독촉장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이 내 손에 편지로 들려질 때 과연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죠. 결국은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것은 그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던 주께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고 앞에 있는 파도에 있었고 그 파도가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므로 말미암아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바꾸는 일입니다. 주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고백을 앞에 두었다가 뒤에 3절부터 마지막 여기 짧은 시편이지만 여기 순간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키신다. 그 말은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보존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 그게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자기 자신이 듣는 겁니다. 지금 시편 121편의 고백을 어떤 상황 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계속 선포되는 이야기가, 그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계속 지키신다고 듣게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시편 37편의 23절에 보면,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이 시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똑같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고백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넘어질 수 있으나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편을 보다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믿는 사람도 병들고 왜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의 환경이 없었던 게 결코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야 했고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야 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순례자의 그 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지막 지켜내야 될 영혼의 일들을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들을 지키시지 않는가? 아니요. 삶의 일들도 지키시죠.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시고 가다 보면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산을 넘는 힘을 주시고 또 강을 건너야 할 때도 그 강을 건널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지금 완전히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가다가 아이가 가다 보면 그냥 똑바로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손을 붙들고 있는 넘어지는 순간에도 손을 꽉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조금 더 장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손을 놓고 가죠. 그런데도 지켜봅니다. 그래서 가다가 뛰다가 조금 더 크다 보면 조금 더 무릎에 힘이 있고 힘이 있다 보면 뛰게 되죠. 철푸덕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달려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일들을 모르고 계시겠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광야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무더위 속에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추위와 어두움과 두려움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찰스 펄저는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은 성도의 문 앞에 서 있는 경비병이 아니라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동행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경비병으로 총 들고 칼을 들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동행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우리는 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곤비하거나 피곤하거나 졸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서로를 향한 격려로 이 일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시작했다가 너로 시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겁니다.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말이에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배열만 조금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고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다시 말하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39절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시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낙심케 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응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그 일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요, 한 가지 별명이 있답니다. 시편 121편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거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은 집에서 다 보내죠. 남편을 보내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보내고 다 보내고 집에 있을 때 이 시편 121편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만 붙여져 있을까요?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아버지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오늘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자리마다 오늘 이 일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8절은 이 일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고백이겠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는 단순한 출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나가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또 우리의 일상의 아침과 저녁이, 그리고 집을 나설 때나 일터에 일할 때나 가정으로 돌아올 때나 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그 병을 다 고치고 돌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젊음의 때에

0: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도 그러하고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에는 유효 기간이 없답니다. 무엇이든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부모님도 자녀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부모의 눈 앞에 있을 때보다 눈 밖에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는 한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자신의 학문을 우상화한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문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학문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0: 인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했다,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신학자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학자, 한국에서 이름 대면 다 알아, 그 사람 모시면 우리 학교가 업그레이드 된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대. 근데 그분 모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MDB 특강인 거 한 시간 듣고 TV에서도 좀 들었어요. 이력서만 보고 나한테 갖다 준 사람 한 11명, 12명 돼요. 속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속고 들어왔어. 근데 그분은 볼 때 내가 많은 아는 지식,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생명이 없는 걸 난 봤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더 우상화시키는구나. 그때부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30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19년이 됐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자들 350-60명 됐을 거예요. 천안 백석대학교 국제실에서 학회들을 했는데 그 얘기했던 애들 이렇게 저 뒤에서 신문을 떡 피고 밟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니까 이걸 턱 놓는 거예요. 왜? 집 밖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신학 학문이 아니라면 배울 게 뭐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영생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어떻게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야,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학이야.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1장 1절에서 2절, 27절에서 36절을 본문으로 작은 순종으로 자라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게 될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거기서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가축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면서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그릇된 길을 가려 할 때도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거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것은 전략이 뛰어나거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 가지 큰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여 살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해왔던 우상 숭배라든지 그들의 그릇된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문화에 휩쓸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두 번째 과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그릇된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새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모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였던 겁니다. 바로 사사기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해 왔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랐는가? 그들은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사기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하는 사사기 1장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정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랐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그릇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때까지 수십년간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요.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처음 출발은 꽤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괜찮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사기 1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처음에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경우는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라진 왕 있잖아요. 그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해버려요. 이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패배한 왕에게 행하던 관행이었어요. 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무기가 주로 뭐예요? 뭐 활을 쏘거나 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에 잘려버리면은 활을 제대로 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칼을 제대로 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중심을 바로 잡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왕의 군사적인 어떤 힘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죠. 문제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방식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방 민족들이 전쟁 중에 행하던 관행이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서서히 무엇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그 문화를 다 습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지만 철병거가 있는 족속을 딱 만나니까 멈춰버려요. 두려워해버린단 말이에요. 철병거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최첨단 무기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병거로 무장한 적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유다지파는 멈춰버려요. 철병거 앞에서 멈춰버린다고요. 유다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베냐민지파, 므낫세지파, 에브라임지파, 슬론지파 여러 지파들 보잖아요. 결국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몰아내지 않습니다. 몰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몰아내지 않기도 해요.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살 집도 생겼어요. 이전보다 훨씬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집도 짓고 자녀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뭐 가축도 키우고 이러면서 나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점점 식어갔던 거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굳이 더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있죠. 절실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거기다가 어떤 문제 해결되고 괜찮아지고 삶이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보통 안 그렇죠. 서서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현재 형편의 상황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게다가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이냐면 노동력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먼저 앞세운 거예요. 순정부라도 효율적인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훗날 역사를 보잖아요.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욕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남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 산지로 내쫓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보이는 타협이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 괜찮겠지, 이 부분만 넘어가면 되겠지,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행동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작은 생각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1986년도 1월 28일에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했던 그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전 세계가 생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불과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고 맙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부품 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곰으로 만들어진 링이에요. 로켓 내부는요, 발사하는 순간 3000도씨 이상에 달하는 강력한 고온의 가스 그리고 엄청난 압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링, 고무링이 그 가스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진 거예요. 엄청 추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륙하기 전날, 즉 발사되기 전날에 밤에 회의를 했는데 엔지니어들이 절대 이륙해서는 안 된다, 발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링이 너무 딱딱해져서 탄성을 잃게 되면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자들은 이미 발사를 여러 번 연기된 상황이었고 또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 그랬단 말이에요. 고물이 하나 때문에 또 연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발사를 감행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고무링 하나 때문에 가스가 새고 그래서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고 만 거예요. 이 때문에 우주조종사 7명이 목숨을 잃어요. 이 사건은 우주개발 역사에 큰 비극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이거에서 인생 망가져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쯤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 괜찮겠지, 오늘 하루 예배 빠진다고 큰일 나겠어, 이런 작은 타협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돼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바꿔놔버려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정도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저버리거나 큰 악행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세요, 서서히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요. 이방족의 왕을 잡았더니 어미 손가락, 언니 밥가락을 잘라버려요. 이방 민족이 행하던 관행들을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철병과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휩싸였고 멈춰버려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은 사라지고

나태하고 아이란 생각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단호함이 사라져만 갔어요. 아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가난 족속을 일부러 남겨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노역에 동원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남겨둬도 큰일 나겠어? 이처럼 당시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훗날 이스라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고통의 동아리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불씨가 되고 만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는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는 엄청난 인재였어요. 바벨론도 그걸 알고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왕을 섬기는 신하로 삼고자 했던 거죠. 따라서 다니엘은 바벨론 지방에 가서 뭘 배워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결단을 해야 했어요. 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죠. 그랬을 때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나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담당하는 관리를 찾아가서 나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말을 하죠. 에이, 이거 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규례를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을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더구나 그 음식은 우상에게 이미 바쳐질 음식일 가능성이 컸어요.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더구나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이 상하기라 하면 그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다니엘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던 거예요. 이처럼 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그의 믿음은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관리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높은 직에 오르니까 이제 그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어떻게 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할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의 흠집을 찾아보려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털어서 뭔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못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오늘날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죠. 왕이 허락해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누구 때문에 꾸민 건지 알아요. 자기 때문에 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죠?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음해하려는 세력을 오히려 심판하시죠. 이게 다니엘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끌려가잖아요. 절제의 노예가 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비록 자기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인데도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요. 주인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시키잖아요. 왜요? 믿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또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잘 됐나요? 아니에요. 화가 난 여주인이 저놈이 나를 범하려 했다 해서

살인만 해가지고 졸지에 감옥 갔잖아요. 세상 말로 수년간 감옥에서 썩은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대단해요. 완전히 인생 망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서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인정받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일에 헌신하게 하시잖아요. 사사기 1장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나와요. 갈렙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갈렙이 누굽니까? 나이 40세 때 정탐꾼으로 선발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와 함께 갔던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과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그 주장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을 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죠. 그런 다음에 인생이 흘러요. 그리고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 산지에는 아주 힘이 센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지만 그 땅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노인이에요. 이제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신하의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그냥 후배들한테 존경받으면서 대접받고 살면 되는데 그 험난한 곳에 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온라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 앞에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타협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를 보여줘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작은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두 부류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타협이 자꾸 쌓여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죠. 반면에 다니엘, 요셉,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창한 일에만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작은 순종에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냐면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큰 것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거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토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축복받은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작은 것도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타협은요,

0: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만 작은 순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요즘은 처음 가는 곳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지도만 켜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심지어 막히는 길까지 알려주니까요. 예전처럼 종이 지도를 펼쳐들고 길을 헤매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길은 잃지 않는데 마음은 자주 길을 잃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날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지도도, 아무리 빠른 내비게이션도 답을 알려주지 못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높은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있고요,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길이 험하지 않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눈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빛을 따라 소망으로 걸어가는 귀한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하면서 7월 21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앨범에서 빛되신 주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수상한 거리의 에베네셀 듣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요. 가끔은 멀리 있는 풍경보다 내 발밑을 더 유심히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험한 길에서는 몇 걸음 앞만 잘 살펴도 넘어질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생의 끝까지 한 번에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만큼 순종하며 걸어가는 데서 자라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멀리 내다보느라 오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한 걸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어느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목적지에 우리도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함께 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퇴근길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죠? 네.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밀리다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양이 되니까요. 약간 그 방학 숙제 중에 그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빼먹지 마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눔에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차,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나목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싱스퍼레이션의 주말씀 향하여 예수전도단의 예수 따라가며까지 세 곡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주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언제쯤 이 시간을 다 지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삶을 원하지만 성경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기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합니다. 생각해보면 밤이 있기 때문에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또 비가 내린 뒤에야 하늘이 더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순탄한 길에서보다 험한 길을 걸을 때 더 깊어

퍼질 때가 있죠. 지금 혹시 험곡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소망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신청 찬양 들어왔는데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어제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아이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화가 계속 나네요.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07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학은 끝이 있으니까요. 네, 아이 방학 기간 동안 또 부모님도 아이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 찬양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리의 음성으로 듣고 올게요.

0: 방송 썸머 스페셜.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할 찬송가는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작사자 헨리 젤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빛을 소개합니다. 우리 앞에는 태산 같은 장애물과 깊은 골짜기가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이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캄캄한 밤이라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들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빛 되신 주님, 제 앞에 놓인 큰 산과 깊은 골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어둠이 저를 삼키려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미 주신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소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물러가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저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필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셨고요. 아,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또 이어진 곡은 승리하신 주 홀리원의 앨범에서 띄워드렸어요. 오늘 방송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태산과 험곡.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평탄한 길이 이어질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산과 골짜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또 염려보다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커미드워십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마음의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겨도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재밌죠. 근데 2차까지 그렇게 3차까지 밤을 새도록 이렇게 노는데,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또 세상 친구들을 이제 만나죠.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자리에 가면 가긴 가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막 재밌다기보다는 마음 한켠이 이렇게 찜찜한 거예요. 찜찜하고 뭔가 찔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예전에는 친구들이 일요일날 놀러가자고 하면은 내가 먼저 주도해서 놀러가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누가 그런 제안을 하면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가기는 할지라도 마음 한편이 되게 막 찜찜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놀러는 가면서도 마음이 찜찜해요. 뭔가 찔리는 거예요. 불편해요. 예전에는 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순간순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면 나의 그 재치와 순발력에 스스로 막 이렇게 만족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언제부턴가 내가 그렇게 재치라고 생각했던, 순발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거짓말들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찔리고 하면 안될것 같고 찜찜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롭게 생겨난 마음의 갈등들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그냥 하고, 뭐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뭐 주일날 놀러 가는 것도 그렇고 거침없이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사단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내 마음을 독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충돌이 없죠. 한 세력이 독점하고 있으면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사단의 독점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두 세력이 이제 양자 대립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단에 독점된 내 마음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성령님하고 사단하고 두 세력이 이제 양자 대립 구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그 그라운드 터를 놓고 이제 막 사단의 세력과 성령님의 세력이 충돌하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이두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마음의 갈등, 찜찜함, 찔림, 이런 것들로, 불편함,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냥 사단이 독점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면은 막 이렇게 귀신을 물리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그런 건 특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평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는 내 마음에서 벌어져요. 내 생각에서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이 날마다 충돌하며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두 가지 생각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두 생각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 사단이 이제 넣어주는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결과가? 6절에 보니까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당장에는 재미있고 쾌락이 있고 내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지만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결과가 죽음이래요, 사망. 이게 여기서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걸 말해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독점하고 있을 때는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새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하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으로 몰고 가고, 반대로 영의 생각은 당장의 세상에 쾌락이 없고 내 욕심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인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이 뭐라고요? 생명이랍니다. 생명. 그리고 평안. 생명. 영혼이 사는 거죠. 또이 생명은 어떤 뜻이 있냐면,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두 생각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공존하면서 계속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생각이 결정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0: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제 하루 내가 좋은 생각 많이 했다면 하루를 좋은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오늘 내가 안 좋은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찼다.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오늘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사단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물리치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생각이요, 우리 행복도 결정합니다. 행복은 여러분, 결코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좀 편할 뿐이에요. 편리할 뿐이에요.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부자가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많은 소유는 편리를 주는 거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결정을 해요. 왜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욥 아시죠? 욥.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열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잘 공감이 안 되시죠? 그렇죠? 남의 이야기에서 그렇지 우리가 어때요? 지갑 하나 잃어버려도 어때요?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려도 하늘이 막 노래지잖아요. 예. 어제 샀던 스마트폰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막 노래질 거예요. 근데 욥은 전 재산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 안에 있던 믿음이 그 현실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나는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 누운 게 아니라 욥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열 자녀가 죽는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잘 나갈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한 고백이 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유는 잃었지만 소망은 잃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소유가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이게 생각의 힘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소망이 달려있어요. 요즘 내가 좀 불행하다 느껴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생각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생각이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은 많이 안 바뀌었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이 생각의 싸움에서 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다시 그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불행에 한 이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싸움에서 성령의 생각이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제압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각이 극대화되도록,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시간 기도하셔서 사단의 생각은 완전히 밀려나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들을 하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도 기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한...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국에 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얘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희망을 선택한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는 희망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희망을 선택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인생의 먹고 사는 우로가 내리지 않아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곡물을 거둘 수가 없고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농업과 목수국을 기반으로 한 그 산업이 다 망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어 죽고 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몇 달 동안 그리 시내가에서 먹게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시내가에 물이 떨어짐에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그 당시 고대 세계에는 시돈이 수도였어요.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이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에 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마 엘리야는 좀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사르밧에 넉넉한 살림의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곳에서 가뭄이 계속될지라도 내가 먹고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사르밧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성에서 어떤 가난하고 낡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이 너를 공개할 사람이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주신 엘리야가 보고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어찌 이 가뭄에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으면 이제 냉수를 한 그릇 마셔야죠.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가서 물을 한 그릇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네, 물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먼 길을 오느라고 밥을 먹지 못해서 시장하니까 작은 떡 한 조각이라도 나에게 가져와서 물하고 마시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 사르밧 과부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날 다 먹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떡 세 덩이를 불린 사람을 성경에서 알지 않습니까? 먼 데서 친구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집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요. 나는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이제 밀가루 조금 있는 것으로 먹으면 음식이 딱 떨어져서 굶어 죽을 길밖에 없는데 나에게 어찌 무슨 여분의 떡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속으로 정말로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여인에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에서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여 나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아, 엘리야가 작은 떡이라고 얘기하죠. 참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부터 계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말씀은 사전에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르밧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가운데 음성을 들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사르밧 과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엘리야 너도 두려워할 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만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사르밧 과부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너를 공개할 만한 넉넉한 살림을 사려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지 않는 것은 내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제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먼저 내가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지 실질적인 증거를 보인 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이때부터는 기적이죠.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대로 희망을 갖고 실천하겠느냐?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과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게. 그래서 이미 전날에 우리 말씀을 보면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게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먹을 음식을 주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다. 사르밧 과부는 아마 기대감을 갖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귀인을 만나서 내가 이 가뭄 속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긴 했는데 사르밧 과부에도 전혀 기대치 못한 거예요. 그것은 떡 작은 떡 한 조각도 못 먹고 허기져서 온 하나님의 종을 만난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깜짝 놀라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 이 가난한 과부를 만난 것을 인하여 깜짝 놀리고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뭄을 이기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망을 삼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17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땅에서 페테 루벤스가 그야말로 화가로 활동을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가해가지고 큰 돈 벌고 사는 것은 참 어렵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야 고호는 그야말로 살아있을 때 그림 한 점밖에 못 팔았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 그 동생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고호의 그림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비싼 가격에 팔린. 그런데 2002년에 이 루벤스의 그림도 소더비 경매가로 7,620만 달러에 그 그림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7,620만 곱하기 요즘에 환율 1,500원 곱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1,114억 원 정도 돼요. 1,100. 아니 이 루벤스가 훌륭한 그야말로 유명한 화가이지만 1,114억

원에 팔렸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오늘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학생에게 화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릴 것입니다. 당신 돈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야지 왜 어렵고 힘든 길을 갔냐. 그러나 오늘날 루벤스의 부모님이 보시면 내가 이런 자랑스러운 화가를 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오늘날 루벤스는 독일 지역에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독일 화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분이 네덜란드 말을 거기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그곳에서 기념관을 세우고 그분이 태어난 지역은 지금 벨기에 지역이에요. 그래서 벨기에 화가라고 기념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기 화가라고 주장하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과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희망과 미래를 선택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모세는 나아가서 모세가 산 지 지금 3,4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도 모세는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인물 가운데 하나.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루벤스 화가가 그린 그림 그래도 신문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이에요. 얼마나 사자들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평온한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또 두 손을 맞아 잡은 것이 꼭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저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루벤스는 저런 모든 성화의 많은 명작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은 이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당시에도 수많은 그 당시 인기 있는 학과에 다닌 사람들은 이름도 몰라도 4세기가 지난 후에도 루벤스 이름은 기억난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고 달란트를 가진 것에 희망을 두고 그 희망을 향하여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님이 되고 희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선택해야 돼. 희망을 선택하는 증거로 두 번째 마중물과 과부의 랩돈과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수필가 김권섭 씨가 마중물 이야기를 썼어요. 수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끝도 없는 사막을 가져갔는데 이제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는데 멀리 보니까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곳을 죽을 힘을 향해 갔더니 오아시스의 물은 없고 작은 오두막집이 있는데 펌프가 있어요. 그런데 펌프에는 그 물은 없고 옆에 물 한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려다 보니까 옆에 글씨가 쓰여있어. 읽어보니까 당신이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펌프에 물을 부어서 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펌프에 물을 마중물을 부어서 끌어올리면 당신은 사막을 벗어날 때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마셔버린다면 지금 당장의 목마름은 해결할지 몰라도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그런 힘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막은 아직도 멉니다. 성도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냥 물 마시고 그 다음엔 희망이 없어요. 이 막막한 사막에서 어찌 벗어나고 살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물에 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대는 물이 한 양동이가 되고 온데 넘쳐 흐르는 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중물을 한 그릇 한 바가지 남겨두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연복계 헌금함에 거기 앉아 계셨어요. 그 당시 헌금을 넣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문득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헌금을 넣는 것을 또 보았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항상 과부가 나오는 것은 오늘날에는 과부도 돈이 있죠. 돈 많은 과부가 있지만 옛날에는 과부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옛날에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과부예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랩돈은 그리스 화폐단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화폐단으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은 드라크마인데 어쨌든 이 랩돈은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12만 8천 원이라고 하루의 노동자 품삯에 그것을 그냥 12만 8천 원으로 잡으면 12만 8천 원의 128분의 1은 천 원입니다. 천 원. 그러니까 한 랩돈은 천 원이에요. 두 랩돈은 2천 원이에요. 그런데 2천 원이 전 재산이에요. 참 이 가난에도 어찌 그거밖에 없습니다. 2천 원 가지고 어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가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두 2천 원 가지고 저는 컵라면 먹고 죽으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컵라면 먹고 죽으나 믿음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다 싶어가지고 그냥 2천 원을 다 넣어버려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믿음으로 죽습니다. 2천 원 가지고 그걸 벌벌 떨면서 움켜쥐지 않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제가 어쩌자고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두 랩돈을 넣었는가. 그래서 제 친구가 생각나는, 아, 친구가 대학을 다닐 때 교회에 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때는 버스 회수권이 있어요. 그냥 버스 회수권을 넣고 그리고 나서 여의도에서 노량진까지 그냥 걸어갔어요. 아, 희왕 돈 없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버스표 그 마지막 한 장 넣고 늦은 밤길에도 그냥 걸어간다. 두 랩돈을 넣는 과부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움켜져봤자 어떤 그런 유익이 있을지 알 수 없어. 그 예전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항아리를 두 개 만들어서 거기에서 쥐를 넣었습니다. 한 항아리에는 모든 먹을 것을 풍족하게 넣고 물도 넘치게 넣고 그런데 빛을 차단해서 완전 밀폐된 깜깜한 속에서 물론 공기는 통하겠죠. 깜깜한 속에서 쥐를 넣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또 한 항아리에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밀폐된 속에 바늘구멍을 하나 딱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 먹을 것이 없는 쥐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빛이 없는 쥐하고 어느 쥐가 오래 살았는지 시험 결과는 성도님 어느 쥐가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풍족한 쥐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쥐도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넣은 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때가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여전히 나라는 독립하지 않냐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속국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은 그 주변의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다 차지해서 포로에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산업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살아가

수 있는 그 근원이 11조인데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참 어렵고 우리 주의 종들이 선포하기가 참 힘들게 생각하는 본문이 말라기서 3장 10절인데 그래도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포로 이후 시대에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병들고 잘못된 짐승을 드림으로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던 그 시대입니다. 이것들을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이런 짐승 받겠느냐? 하물며 어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느냐?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참 기가 막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중물이라고 말씀하셔.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길이 막히고 어려운 사방에 가로막혀 있을 때 마지막 소망은 하늘을 향하여 길을 열어가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길로 나아감으로 음부를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열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마치 사막에서 펌프를 만난 사람처럼 이 11조라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물을 펌프질해서 물이 나오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복을 내리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바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나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테스트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테스트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이 말라기서의 테스트미. 나를 테스트하라. 11조가 우리의 구원에 직접 연관되고 뭐 그걸 안 내면 뭐 구원 못 받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활이 어렵고 사르밧 과부처럼 혹시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을 가진 사람처럼 힘들고 발버둥 쳐서 나아갈 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중물을 하나님께 넣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콸콸 쏟아 나오는 축복의 물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체험한 사람이 세 번째로 우리는 룻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 말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지금 그 다 얘기를 할 시간이 없네. 그래서 룻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완전 망한 집안에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모압은 그 당시에 유다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것 같은 민족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 속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남자들이 다 죽는 풍토병이 있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만 둘 있고 세 명의 그런 과부들이 살고 있는데 한 명만 있어도 가난한데 세 명 과부가 있으니까 정말 또 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너희 가라, 너희 친정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이라는 이 며느리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이 룻이 난 안 갑니다. 내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겠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밭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친정으로 안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가 명품백을 먼저 선물을 받아야 순서일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뒤집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명품백을 선물했어. 아 그 며느리 얼마나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그와 같이 친절하게 대하겠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0: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광주 순복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고 시어머니를 충성하는데 시어머니가 돈도 없으니까 화순밭에 가가지고 벼이삭을 주워가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더라는 거예요. 화순이 참 살기 좋은 고장이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명품백을 사줘가지고 며느리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음을 전해줬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모압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룻은 이제 외국에 온 것이죠. 외국에 와서 시집살이를 한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 시어머니를 왜 따라와서 시집살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하고 희망을 선택한 이 룻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 오늘날 돈 있어야 중매결혼을 한다는데 돈도 없어요. 무슨 중매결혼 하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믿음직한 부자 보아스를 어찌 만나겠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다는, 아 왕의 증조할머니가 됐어. 몇 대 가지 않아서 이 집안이 완전히 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임을 만천하가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장구하게 되고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대대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희망을 선택해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왜? 죽은 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영원한 희망이에요. 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온갖 괴로움과 질병에 몸부림칠자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보니까 아니 내가 참 너무 적나라한 표현인데 밥 얻어먹으러 왔는데 이 가난한 집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먹겠습니까? 엘리야가 잠시 당황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로 만일 너에게 빵을 가져오면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 엘리야도 참 대단한 믿음을 선포를 한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그걸 받아들인 믿음으로 희망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를 공개하고 사르밧 과부의 식구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국에 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참으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인데요. 뜻은 지붕을 만들다, 또 비밀을 지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붕이 건물을 덮듯이 내 지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감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스테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참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불공평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안성신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얻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신청 찬양들 그리고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면서 또 다양한 찬양들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또 한 번 참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무엔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좋은 씨앗의 사랑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 조수아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홀리파이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0541번님이 문자 주셨었어요. 약식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귀한 문자 고백 나눠주셨는데요. 이 시간 세상에 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모인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들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0541번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희재윌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포용해줄 때 모두 함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이 찬송은 1899년 미국의 복음 전도자 헨리 제임스 젤리가 가사를 쓰고 작곡가 허버트 링컨 길머가 곡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부흥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복음 성과를 남겼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음악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가사와 음악이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신앙 고백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 소사학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나란히 놓아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에서도 그 대조가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태산과 험곡, 깜깜한 밤과 빛, 염려와 평안이 계속해서 서로 대비됩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큰 빛으로,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흐름은 선율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첫 구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처음 부분은 짧은 음들이 이어지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높은 산을 단숨에 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가도. 네, 이 부분은 긴 음으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긴 음이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험한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들어 빛을 바라보는 순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선율이 다른 절에도 반복되지만 이 가사를 따라 노래할 때 이 긴 호흡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가며 다시 길게 이어집니다. 빛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안심하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에서 이 긴 음들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잠시 머물며 쉬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음악의 순간에서도 느끼는 잠시의 머무름은 말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전해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찬송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3박자 계열의 움직임은 노래하는 사람의 몸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끌며 갑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서 있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Walking in the Sunlight, 예, 우리말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찬송이 전하는 믿음입니다. 후렴에 이르면 이 고백은 더욱 커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그 감격을 더욱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데요. 후렴 전의 가사들에서는 한 사람이 태산

0: 과 홈곡을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후렴구에 가서는 온 회중이 함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밖에서 길을 비추던 빛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빛이 되고 한 사람의 믿음은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태산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어려움, 또 누군가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산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지금 내가 넘어야 할 태산 무엇인지, 또 내가 지나고 있는 험곡은 어디인지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라는 가사를 적을 때에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빛이 이미 나의 길 위에 비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구절 앞에서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천천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이 위에 새긴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의 발걸음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 한 걸음씩 평안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였습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열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와 다르면 점점 더 위축되다가 결국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결국 집을 떠나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간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비로소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열 번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오늘도 제가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 2년째 되던 봄과 여름은 아주 황홀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명의 제자를 더 부르셔서 모두 12명이 되었죠. 다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세금 징수원이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요한에게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1: 요한, 빌립, 그리고 또 너희 중에 세례요한을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세례요한이 체포됐단다.
2: 아, 네? 뭐라고요? 왜요?
1: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에 그를 체포했지.
2: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과 결혼한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2: 근데 그게 세례요한 선생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1: 세례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 분봉왕 헤롯과 이 결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곤 했단다. 또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헤롯에게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지.
2: 말도 안 돼요. 왜 세례요한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한 걸까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1: 우리 형제 세례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게다.
2: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그게 다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가고 세례요한 선생님은 감옥에서 썩게 놔둔다고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구해야죠.
1: 세례요한을 위해 기도하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기도하자. 이제 그만 가자꾸나. 이 마을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많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그들을 찾으라고 보내셨단다.
0: 요한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하신 일인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힘없이 돌아서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신데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친구 한 명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실 텐데 왜 세례요한을 구하지 않으시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낼 기회는 한동안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자마자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둘러싸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은 온 마음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 생각으로 요동치고 있어서 그에게 이 사람들은 그저 귀찮은 방해물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가까이 몰려들자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멀찌감치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1: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날아와 모두 쪼아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길

0: 맑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1: 요한, 무슨 고민 있어?
2: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0: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1: 아, 그럼 왜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2: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좀...
0: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3: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을을 떠나는 길에 요한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 묻기 시작했죠.
4: 예수님, 왜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요.
0: 그럼 넌 알아들었다는 뜻이냐, 요한?
4: 아,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0: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1: 그 비유로 하신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0: 그럼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말해주마.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1: 악한 자라면 사탄인가요?
0: 그렇단다. 또 돌이 많은 곳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지.
4: 그 사람은 그럼 떠나겠군요.
0: 그렇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0: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1: 전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2: 예수님.
3: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어떤 견디기 힘든 박해나 환난이 온다 해도 말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1: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서 백배의 결실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예수님과 제자들은 갑작스런 폭풍을 만나게 되죠.
1: 자, 어서 피할 곳을 좀 찾아보자.
0: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외양간을 발견했습니다. 외양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 건초더미에 쓰러지듯이 누워 서로를 보고 웃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죠. 비에 옷이 흠뻑 젖었지만 외양간 안이 건조해서 이내 옷이 다 마르고 아주 쾌적하게 쉴 수 있었죠. 잠시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도마,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유다, 내 제자들, 내가 너희 12명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제 내일 나는 너희들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0: 놓치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게 되겠지만 이것은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1: 하지만 예수님,
0: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2: 말씀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감격과 흥분으로 가득 차서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일들을 서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3: 예수님, 정말 그냥 굉장했어요.
4: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사람 병을 고쳐줬거든요.
3: 예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희가 저라면 말을 들었어요.
5: 안드레와 제가 수십 명의 사람들 병을 고쳐줬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눈먼 사람도 있었어요.
4: 예수님, 여기 이 사람 좀 보세요. 저 원래는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제가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글쎄 이 사람이 눈이 떠지고 볼 수 있게 됐어요.
3: 그리고 저희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
4: 네, 맞아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한테 복종한다니까요.
0: 그래,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4: 어? 야손! 야손 맞죠?
6: 요한! 와! 와, 정말 반갑다. 이게 얼마 말이야?
4: 예. 에?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 여기 이 친구는 야손이라고 저 같이 세례요한 선생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요한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6: 그렇지 않아도 막 가이사랴에서 오는 길인데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궁전 지하 감옥에 투옥돼 계시거든.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아.
4: 죄목이 뭔데요? 재판은 언제 받게 되시는 건데요?
6: 요한, 재판은 없을 거야.
4: 하지만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6: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도움을 청하러 날 여기 보내신 게 아니야. 예수님께 뭘 좀 여쭤보라고 보내셨어?
4: 아니, 뭘 여쭤보라고?
6: 예수님, 세례요한 선생님 질문을 대신 좀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0: 물론이다. 괜찮고 말고.
6: 감사합니다.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0: 자, 다들 날 주목해 주겠니? 자, 모두 주변을 둘러보거라.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0: 네, 정말이에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1: 여기 이분도 전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2: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3: 그렇다면 정말 메시아가 오신 게 확실하네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례요한 선생님에게 전하겠습니다.
0: 이제 세례요한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 세례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은 없었다.
4: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죠.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4: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마다 꼬투리를 잡고 불평을 늘어놓았죠.
2: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4: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내 손을 내밀어라.
4: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됐어.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규율을 넘어선 선한 일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의했죠.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2: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4: 그리고 그때 결국 모두가 두려워하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했죠. 그래서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요구했죠. 왕은 망설였지만

0: 이미 맹세를 했고 또 손님들 앞에서 두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소녀의 청대로 해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2: 세례 요한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위대한 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또 그분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3: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사역을 접고 사람들을 좀 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태를 좀 진정시켜야죠.
1: 아니, 베드로, 지금은 사역을 멈출 때가 아니란다.
2: 하지만 예수님, 그들이 세례요한 선생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대요.
1: 아직 얼마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른다.
2: 하지만 예수님!
3: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2: 말도 안 돼. 저 소리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몰려오는 소리 같은데요.
3: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있는 곳을 알았지?
2: 대체 사람들이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예수님, 제가 가서 그냥 다 돌려보낼까요?
1: 아니다, 요한. 이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내가 온 이유란다. 주위를 둘러보거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4: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잠시 동안만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 누군가 묻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대답했죠. 세례 요한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때가 되자 길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일치시켜 순종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지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쓰여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열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 출연 서령범,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투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을 소개해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 주님께선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주님은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받으소서. 제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소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지요.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은 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죠. 매일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늘 새롭습니다. 오늘 밤 그 새로운 은혜를 찬양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소닉 플러드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들으셨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오래 부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새로운 면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소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워십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스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던 스미스의 Oh Happy Day, C.C. Winans의 He's Never Failed Me Yet, 그리고 P.J. Morton의 All in His Plan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노래로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었는데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당장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게 오히려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경험이 아마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은 지금 모든 게 다 잘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닐까. 오늘 밤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아지고 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더욱 사랑, 꿈이 있는 자유의 예수, 김도연의 푸른 초장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저런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오래 참음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는요,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요,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골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존영의 때가 되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해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는 찬양이 나오면요. 입술을 열어 함께 나지막히 찬양을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 나만이 아는 비밀 이야기를 서로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자고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고 이규현 목사는 그의 책 평온의 숲으로에서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경쟁에 내몰리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에서 당장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 그들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물질과 인기같이 다양한 것들을 주변에 쌓아 올리지만 그러한 것을 의존하는 것만으로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과 소유가 아닌 오직 내가 속한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때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김도연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스의 찬양아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루벤 스토다즈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길승의 소망으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ur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헬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에이미 그랜치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들은 그에 맞는 은혜와 복을 누렸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했던 악하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그 민족을 철저하게 나누시고 또 다시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지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속에서 수많은 또 사건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의 말로가 참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을 뭐 일부러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AM 두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특별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군복무 중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목회자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내가 만난 하나님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라보기, 간추린 소식과 남북 간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높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여행을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왜 통제할까? 한국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한 정부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이동, 사고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 이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에 있던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당시의 유럽 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확장이 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또 공산 정권의 어떤 독재의 메시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통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는요, 북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국민 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를 둘 수 있겠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서 특별히 당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100%로 찬성 투표를 해야 되는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당이 지정한, 국가가 지정한 사람에게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북한이에요. 사실 북한 사회에서 국민 주권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실

0: 번째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수 없는, 투표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많은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해서 선거를 책임졌던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국민 주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통제하고 특별히 폭력으로 국가의 힘으로 주권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고 당과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리더들을 특별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쓰면서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많은 부정부패로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국가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특별히 대통령도 국가 주석도 투표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또 국민 주권이 실제로 실행되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또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스스로 이 국민 주권을 회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또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주권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한류 등의 열풍으로 외부 콘텐츠를 많이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외부 콘텐츠 소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감시와 통제를 피하고자 새로운 소비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오래된 영상 재생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노트텔 같은 20년 가까이 된 구형 DVD 플레이어를 구해 이 기기를 통해 SD카드나 USB로 영상을 시청하는 건데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구형 기기가 점점 심해지는 감시와 제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진화하는 북한의 외부 영상물 소비 형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최근에 북한에서 미디어 재생기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검열 단속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2: 이 소식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자, 북한에서는 이게 검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외부 유입 콘텐츠 시청이 멈추지 않고 있나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일명 불순 녹화, 북한 입장에서
0: 네.
2: 불순 녹화 시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낡은 노트텔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최근에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이죠.
2: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불순 녹화물 시청 단속이 심해질수록 단속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2: 최근 회령시 청년들 사이에서는 검열 단속을 빠져나가려고 구닥다리 노트텔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네. 노트텔이라는 기기 우리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2: 예, 노트텔은 북한 내에서 휴대용 DVD 플레이어 DVD를 말합니다.
0: 네.
2: 2005년경부터 사용됐는데요. 상품명이나 브랜드명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생기면서 북한식

0: 명칭도 생긴 것 같습니다.
1: 예. DVD 플레이어 그리고 2005년경부터 사용된 거다 하면 벌써 20년이 지나서 엄청난 구형 모델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계에서 20년이면 엄청난 옛날 이야기인데요.
1: 예.
0: 아주 구형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구형 모델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죠.
1: 네.
0: 수식 통에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은 MP7, MP8 등 미디어 재생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당국이 승인한 영화나 학습자료를 보는 데 사용하고
1: 네.
0: 집에 돌아가면 따로 숨겨둔 낡은 노트텔에 SD카드나 USB를 넣어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1: 오.
0: 소식통에 의하면 단속 그룹바 성원들이 설마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그런 구닥다리를 쓰겠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역용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형 모델을 찾는 거군요.
0: 예예예. 예, 예. 2005년 이후에 노트텔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적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영상 시청용으로 널리 사용됐었습니다.
1: 네.
0: 그 이후에 MP7, MP8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더 고도화된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노트텔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1: 예.
0: 최근에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1: 네.
0: 실제로 현재 회령시에서는 노트텔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중국 돈으로 500위안에서 600위안, 한화로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더 오래된 노트텔을 구매하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1: 오히려 오래된 기기일수록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군요.
0: 예, 예.
1: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기능보다는 추억 감성 때문에 구형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1: 예.
0: 근데 북한에서는 취향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구형 모델을 선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1: 예.
0: 두 번째로 북한 같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면 동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사실은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유세계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진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속이 강해질수록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도 더 교묘해진다라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죠.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이 외부 콘텐츠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명 3대 악법을 만들었죠.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보호법 등 외부 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연달아 입법을 하고 심지어는 이 법을 어길 경우는 사형까지 하는 강수를 두었죠.
1: 네.
0: 그러나 다시 상황을 보면 구형 모델을 이용하면서까지 동영상 시청을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1: 예.
0: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단속 의도에는 한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하건대 북한에서 한류를 막는 것은 물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막으면 막을수록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교묘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발상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세뇌시키는 우민화 정책을 청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북한의 발전에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예.
0: 북한 사회가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개방을 하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위에 건강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그런 국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시드웹을 보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정리해 주시고 또 살펴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실 텐데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당국이 한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3대 악법까지 만들어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유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1: 네.
0: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형 노트텔을 구입하여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북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한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거짓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과 정의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끝에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첫 공식 하프타임 쇼가 열려 BTS와 마돈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무대를 장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거듭하며 전면전 재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적인 행동주의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새로운 투자 무대로 선택하며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패션과 한국인의 일상식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를 꺾고 첫 대국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한국인과 북한인이 현지에서 받는 대우 차이가 북한 내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 김매기 현장에서 주민이 쓰러졌는데도 선동대가 구호와 노래를 계속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결승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지만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잇따른 선방에 막혀 정규 시간에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 90분 동안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로 교체 선수로 출전했던 토레스는 대회 첫 골을 결승전에서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복귀했고 유로 2024에 이어 주요 국제 대회를 연이어 재패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8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주며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주장 로드리는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은 골든 글러브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연패에 실패했고 리오넬 메시는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하프타임 쇼가 열리며 경기장이 대형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공연의 시작은 팝스타 마돈나가 맡았으며 브라질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가 운전하는 철골 트럭 위에서 등장해 히트곡 뮤직을 불렀습니다. 이어 뉴욕 필하모닉과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축구 팬들의 대표 응원곡인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무대는 BTS의 완전체 공연이었습니다. 정국이 먼저 등장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어 모든 멤버가 숫자 7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군무를 선보였습니다. BTS는 다른 출연진보다 긴 공연 시간을 배정받으며 세계적인 K-POP 그룹의 위상을 보여줬는데요.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등도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마지막에는 뉴욕의 초등학생 합창단과 전 출연진이 함께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출연진은 전 세계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축구 활동을 지원하는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기금 모금 취지에 동참해 모두 출연료 없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거듭하면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무너지고 전면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충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다시 격화됐습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자 미국은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중동 각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숨지면서 미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미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겨냥한 공습을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량과 발전소 등 주요 기반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도로와 교량,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의 인프라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란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붕괴했으며 서로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거나 지상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월가에서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투자자 파미 콰디르가 한국을 새로운 투자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콰디르는 그동안 기업의 부실 경영이나 회계 문제를 찾아낸 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투자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개선을 요구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국내 인력을 채용해 한국 기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계획인데요. 콰디르는 미국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한국 증시를 살펴볼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수 한국 기업의 주가가 보유 자산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어 앞으로 오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초기에는 대기업보다 변화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찾을 계획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투자자 캐시 우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한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패션과 한국인의 일상 소비를 직접 경험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멤버스가 외국인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은 뒤 성수동에서 새로운 국내 브랜드를 발견하고 명동과 백화점에서 실제 구매를 하는 소비 패턴을 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외국인이 많이 구매한 상위 15개 브랜드 가운데 약 4개는 성수동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도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미역국 라면이 외국인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제로 젤리와 초코볼, 카카오 케이크 등 한국 유통 매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대만 관광객의 핵심 방문지로 떠올랐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방한 관광객 증가와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연간 외국인 매출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바둑의 간판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의 2점 접바둑 두 번째 대국에서 승리하며 첫 대국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신진서는 290수만의 흑으로 4집 반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대국은 인공지능의 우세를 인정해 인간에게 먼저 두 점을 놓게 하는 조건으로 진행됐지만 카타고는 5시간 가까이 추격하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신진서는 첫 대국에서 카타고가 초반부터 예상 밖의 수를 두면서 준비한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국에서는 카타고가 선택한 복잡한 인공지능 정석에 정확히 대응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의 백도를 끊어 공격하는 과감한 선택으로 승기를 굳혔는데요. 인공지능과 정면으로 전투를 벌이면 인간이 불리하다는 인식에 강하지만 신진서는 위험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바둑을 연구

해온 경험이 이번 승리의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첫 두 대국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승리할 경우 상금과 승리 수당을 합쳐 2억 5천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정평군의 농촌 김매개 작업 현장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이 쓰러졌지만 현장에 있던

위다 쓰러졌는데요. 당장 의료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선동대의 방송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함께 작업하던 농촌 지원자들이 주민을 직접 옮겼습니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쓰러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선전 활동만 계속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식량 생산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기관과 기업소, 인민반과 학교 등을 농촌 지원에 대거 동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같은 농경지의 잡초를 4차례 제거하는 이른바 4벌 김매기 목표까지 제시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에도 정해진 작업량을 끝내야 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거나 쓰러지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도 기동예술선동대는 구호와 노래를 이어가고 집중선전대는 작업을 멈추고 주민들을 모아 정치 강연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0: 24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수원 24도, 춘천 23도, 영월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29도, 춘천과 영월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5도, 세종과 천안 24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 31도, 세종과 천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도에서만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7도, 제주 26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 이어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는 비 소식 대신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삭주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와 삭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와 삭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사리원은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23도, 장현 22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장현 개성 28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북청과 해산, 운기,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과 청진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성진 20도, 운기 19도, 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해산 29도, 성진 25도, 청진 2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종일 이어질 전망이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루 좋은 일 매 순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북녘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방송 청취 소감이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노동자 탈북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 나눌 수 있으신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미국의 어느 차량 수리업체 광고에 적혀있던 가격표입니다. 조건에 따른 시간당 수리비라는 표였죠. 알아서 맡기면 $100, 수리하는 걸 지켜보면 $150, 당신이 날 도우면 $175, 당신이 고치던 걸 나에게 맡기면 $200, 당신이 고치라고 옆에서 훈수를 두면 $250, 당신이 고치는 걸 내가 지켜보게 하면 $300라는 가격표였죠. 한 운전자가 차량에 붙어있는 이 가격표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똑같은 수리를 맡겼는데 심지어 옆에서 일을 도와도 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다른 모든 도움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닐지. 가장 좋은 길과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심을 바로 알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인생의 항로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을 즐기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를 맡기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그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니 나로 안전하게 달리게 하셨고 견고한 요새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요 그 은혜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이어서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난주에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0: 곧장 우리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아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처음 저희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자매님께서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첫 발을 내딛으시고 지금 1년 차 되셨는데 이곳에 오시자마자 요양보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보람차게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 진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또 여쭙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물론 여기 오기 전에 무수한 선택 가운데 사선을 넘어서 오셨지만 그런 진로 가운데서도 기도해보셨을지도 궁금해요.
0: 네네, 저도 기도는 많이 했어요. 비록 그 하나님을 알기는 중국에서부터 알았지만 그래서 그 실질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는 살아간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긴 정말 훨씬 않았어요. 많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자니까 많이 남한테 좀 비난도 받을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많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 내가 리해를 하면서 살기도 진짜 헐진 않았어요.
1: 네.
0: 아, 더군다나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생활하면서 이 몇 달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게가 좀 초들이 나와서 도움이 만난 게 목사님이었어요.
1: 네. 그래서 정착 도움이.
0: 예, 사실은 그 중국에서 만난 목사님도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연기가 끊어졌거든요. 제가 네. 연기가 끊어지다 나니까 나 되게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 이렇게 연기가 끊어지니까 찾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그래도 그때 제가 중국에서 때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그때 그 이 목사님이 저한테 후원을 준 게 있어요.
1: 아.
0: 그래

0: 고기가 너무 감사해갖고, 아, 비록 그내임 목사님을 찾아서 뭐, 방전화 받자든지,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착하기 힘드니까, 방전화 받자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목사님한테 나는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하나원 있을 때 찾았거든요.
1: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0: 일요일마다 교회들이 들어와서 이런 종교,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아, 제가 좀 찾았지요.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들이 알았는데, 방조를 좀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가 하고 좀 찾았겠지요. 근데 좀 모른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지. 내
1: 네.
0: 힘으로는 이렇게 대한민국도 무슨 뭐 5천만 남아되는 인구에서 찾기가 저 훨씬 않거든요. 그리고
1: 그쵸.
0: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찾아주실 거다 믿었어서 믿고 소리 기다리자. 어쨌든 기다리면 찾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저희 도우미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한테 물어봤죠. 아, 나는 이런 목사님 이렇게 방조를 받았는데 찾고 싶은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1: 네.
0: 아, 그러니까 나그 목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연락처를 주고 그래서 찾았는데 이런 말을 할수 없이 진짜 자기 가족을 찾은 것처럼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날 때까지 몇 달을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1: 네.
0: 그때는 그저 그렇구나 생각하던 게 지금 이래서 마음이 팍 달래지는 거예요. 저로서도 저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 땅에. 아, 하나님이 새 출발을 할수 있게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래갖고, 아, 내가.
1: 네.
0: 이 땅에서 내가 결심한 대로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아 힘들지만은 다시 하나원에 들어가서 두달 동안 그 교육받는 것도 훨씬 않았어요.
1: 네.
0: 길도 모르고 진짜 내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이 차를 탄 것도 바로 몰라서 한참 기다리다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시 그 길을 가는 것도 4시간 정도 거의 걸리는 것 같아요.
1: 가는
0: 그까지
1: 길이
0: 가는 길이가
1: 4시간이지만.
0: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시간을 내줘서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고
1: 와.
0: 올 때는 저희끼리 비로 오지만은 그래도 찾아올 수 있게끔 길 방향도 다 알려주고 진짜 그러니까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1: 그래서 처음에 입국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곳 남한에 오셨을 때, 아, 나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택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과 그 어떤 소망을 이곳 정착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은혜를
0: 맞아요.
1: 경험하면서 아, 내가 가졌던 그첫 소망을 실천해야겠다 해서 하나원으로 다시 교육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 받으러. 네 시간이 왕복 오고 가는데 4시간만 해도 정말 먼 거리거든요. 근데
0: 가는 것만 그렇게 걸렸어.
1: 하루에 8시간을 교통편에서 보내셨다는
0: 아니,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나 가서 일주일 공부하고 금요일날 나오고 일요일날 다시 들어가고.
1: 세상에. 그런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셔서 그래도 지금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목길목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또 내일은 모레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 가실지 기대가 되면서요. 오늘은 저에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경도에서 온 김영자 자매님의 이곳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또 북한에서 출발해서 중국에서 머문 시간도 있으시잖아요. 중국에서의 이야기,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함께했던 함경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의 간증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그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든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그 순간순간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의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을 본문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함께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룩한 센스, 거룩한 감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범사에 감사거리 찾으려고 하면 믿음의 날개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등장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뭐 바울도 뭐 빌리 그레암도 아브라함 링컨도 그들에게 온갖 시련의 광풍과 연단의 폭풍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했기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날개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렇다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그 믿음의 날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영광의 열매를 시절을 쫓아 추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은요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매사 의심하면서 따지고 만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의심할 건 의심하고 믿을 건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날개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병들어가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존재 목적은 더 이상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에르 개고르의 들오리 이야기 있잖아요. 훨훨 날아다니는 들오리인데 어느 날 본인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집오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집오리 하는 대로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날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했다 기억하시죠?

교회에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악을 먹고 사느나 은혜의 세계로 비상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불신앙의 죄악을 토해내고 믿음의 날개를 가동시켜서 비상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딱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저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각자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쳐부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한다고 할 때에 침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몰려들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경로대학 우리 어르신들이 강의 때 배운 건데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 보면 빼앗다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 힘센 사자가 가녀린 짐승을 낚아챈다고 할 때에 빼앗는다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동신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저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어떻게 사용돼요? 진노하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습니까? 아주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는 남들이 운명이니 발자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남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진노하려고 하는 믿음의 날개로 웅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영광스러운 말씀이 열매 맺는 상태입니다. 그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영광 얻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을 얻으려면 영적 전쟁을 감행해야 합니다.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는 그것이 있을 때의 영광의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아무런 일도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월드컵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월드컵 안 보세요? 월드컵 할 때에 좌석을 1억짜리 샀다고 해봐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으면 영광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앉아있는 사람 영광 없는 거. 필드에 나가서 그저 부딪히고 실력 발휘하고 땀 흘리고 팔에 쥐 나도록 뛰고 이럴 때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노는 있어야 영광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상가 듣고 그러려니 죄성 있는 우리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어쩜 그렇게도 유명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것은요, 교만, 욕심, 게으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진노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영광을 원한다면 좀 게으름, 침노해야 돼요. 못된 습관, 침노해야 돼요. 죄악, 침노해야 열매 맺는 거룩한 침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개지 않으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니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광, 영광, 죄악, 불신앙, 진노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고야 많은 거룩한 진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준이 뭡니까?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분위기 때문에 하다가도 어려움 닥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기꺼이 전진하게 됩니다. 아무런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장사 치였어요. 남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운명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상 장사하는 그 장애물을 침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진노는 눈앞에 현실만 보는 사람이 그러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진노의 1단계가 드디어 완성돼요. 진실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새롭다. 대령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아니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직도 내게 새로워 있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는 거야.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에 드디어 여러분은 영광의 열매를 쟁취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만으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초만 되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근데 열만 내면 열매 맺나 봐요. 안 맺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작심삼일 알잖아요. 뜻은 있지만 의지가 약하면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같아도 기도하잖아요.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감동은 받는 것 같은데 의지가 약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거 믿고 내가 이 말씀의 파트너가 되리라, 그런 거룩한 진노가 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은 진짜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비긍휼 베푸실 생각도 안 하시고 토해내리라.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나죠?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이 토해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미지근하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데 실패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의지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의지는 강한데 냉혈한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냉혈한들은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슴이 차갑기만 해요. 앙상한 뼈 같아요.

0: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 의지에다가 반드시 뜨거운 처음 사랑, 열정,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선지자의 롤 모델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열정이요? 이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생기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고 뜨거운 열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날개가 저절로 피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요즘 믿음의 날개가 뭐 피상하지 않고 그냥 믿음 없이 왔다 갔다만 한다. 그거 뻔합니다. 겉모습은 그런 거지만 내면은 주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함이 없고 믿음의 날개는 멈추고 그런 이 시간 지나면 쭉정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침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거룩한 침노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있고 의지도 내견한 같은 의지는 안 되고 뜨거운 처음 사랑 가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한번 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1: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0: 저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상 받는 건 딱 한 사람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금메달 줄 만큼 풍성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분명한 건 뭐냐? 노아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니까 지금 지구촌에 사는 80억 명 정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포로였던 에스더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본인도 살고 사촌 오빠 모르독에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룩한 침도 네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뒷받침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거룩한 센스입니다. 그럼 지금 내게 거룩한 센스가 있어서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실래요?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인 케네스의 글입니다. 케네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대요. 그래 이 문제를 평생 연구했던 그가 신성한 곳과 삶의 의미 탐색이라고 하는 논문을 2005년도에 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일, 똑같은 걸 경험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 우연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느끼고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때 수백 명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만이 내가 여리고의 세무서장, 세무서 중에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있지만 이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니까 남들이 손가락 줄 거 뻔히 알고도 무화과나무 올라갔잖아요. 왜? 거룩한 해석을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자,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거룩한 개입으로 보니까 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거룩한 센스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중

사람이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언제냐? 자기하고 원한을 샀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막 자기에게로 오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처자식밖에 없잖아요. 짐승밖에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란 비안을 세우고 추진시키고 그래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더니 저 말은 절대적인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야곱. 그럼 홀로 있을 때 400명이 덮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겁이 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전사와 날이 새도록 생사를 건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싸웠던 그 사람이라고 해석, 그 사람이 깔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다른 분들은 천사라고 해석해요.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천사도요? 천사도 하나님의 신부름꾼이기 때문에 뭐 천사를 이겼건 하나님을 이겼건 다 이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긴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천사로 해석한 그 의견을 따르고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어쨌건 날이 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싸웠다. 진액 빼가며 최선 다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철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받는 분들은 아예 철야한 경험이 없구만요. 자, 여러분이 운동 아무리 잘해도 헤비급 챔피언하고 밤새껏 싸울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도망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밤새껏 하기 쉽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전사와 밤새껏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근성이. 얻어 터져도. 그래서 한번 또 해봐. 해봐. 이런 사람 막 깡패들 또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성이 있는데 근성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사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서만 털도 많이 나고 터프해가지고 힘센 줄 아는데 실은 야곱이 더 힘이 셌을 거라고 봐요. 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핏덩이가 예서 발 잡고 나오잖아요. 아, 별로 놀래지도 않네. 아니 꼬맹이가 핏덩이가 그럴 정도면 이 힘은요 타고난 겁니다. 그 타고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9장에 나와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뭘 옮기고? 많은 짐승들을 키우는 그 물, 우물이 큰 겁니다. 우물 크면 돌 요만한 건져 놓겠어요? 요만한 건져 놓겠어요? 한번 해봐요. 참으지 않게 요만한 거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한 것을 혼자 움직이겠어요? 당시 고대문은 전승하면 서너 명이 움직였답니다. 그래 돌이 움직여졌대요. 그런데 야곱 혼자 움직인 거예요. 제가 야곱이라면 내가 털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요. 내가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 그래 성경을 보려 한번 자세히 봐야 돼. 대충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야곱이 그 힘까지 동원시켜서 천사와 밤새껏 씨름한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야곱의 환도뼈 급소를 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급소 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을 보고 천사는 야 지독한 인간이네 지독한 인간이네 도저히 해볼 수가 없네. 하나님도 그 이상은 수를 쓰지 말라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요 씨름하고 나서 천사와 야곱과 대화한 것을 하나님이 녹음해둬가지고 녹취록으로 나온 게

0: 창세기 첫 말씀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에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해가 돋았고. 여러분, 야곱이 열두 지파에 조상된 건 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렇게 된 거 어떻게 가능했어요? 침노함으로. 이게 바로 거룩한 침노입니다. 여기서 해가 돋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밤을 새워 싸웠다 이걸 환기시키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 새로운 태양을 마치 만든 사람 마냥 빛된 행보를 걸어갔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침노하고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실 거다. 그러면 그럴 때 주시는 거 보고 아이 괜히 줬네, 아이 아까워, 아이 아까워 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는 미국 역사의 외교와 정치에서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했던 사람이 존 밀턴 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 때는 아들과 같은 비서 역할을 했고요. 미국이 영국이 지배하던 영향력이 국제세계에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토약을 시도하려고 하던 무렵인 맥킨리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장관한 격인 국무장관했고 루스벨트 대통령 때도 또 한번 국무장관했던 분입니다. 장로교 교인이었던 이분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 침노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찬송을 이분이 작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 460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부터는 운명소리 하지 말고 발자탓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거리 찾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룩한 센스, 거룩한 감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30에서 80mm가 되겠고, 함경북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대구와 광주, 부산, 목포, 포항이 26도, 강릉과 대전, 여수가 25도, 서울 24도, 춘천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와 청진이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5도, 강릉이 33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32도, 함흥과 대전,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가 29도, 해산 28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저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지만 주님의 안전한 손길이 여러분의 걸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비전, 거룩한 소명을 안고 전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마음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47장,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합찬송가 347장,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주 샘솟는 전원교회 신학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간구하오니 저희 가정과 이웃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0: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일 뿐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왕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이치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제작한 혹은 사람이 깎아놓은 인형에 불과합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 주먹만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신전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참 많은 김일성 3부자 동상들이 있지요. 심지어 죽은 지 수십 년이 되어가는 김일성에 대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며 홍보하기도 해요.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죽은 김일성을 섬기는 것과 같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인형 앞에 고개 숙이는 것과 같을까요? 사람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 매이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모세와 대제사장이 이끄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선지자 모세,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생활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을 위해 싸워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가 왕인 거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보면서 자신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미리 아셨던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 왕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몇 가지 자격 혹은 조건보다 앞선 조건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결국 왕은 권력에 취해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사회를 말하면서도 김일성 3부자가 독재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왕이 세워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이라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후또 다른 조건을 주세요. 이제 왕에 대한 조건이죠.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전투 병력을 늘리려 하죠. 아주 뛰어난 말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애굽으로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땅,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 오겠다는 거예요. 종살이 안 하기 위해 종살이 하던 땅에 가서 좋은 말을 달라 요청하는 건참 우스운 모습이에요. 성도는 말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백성들에게만 마음을 두게 하셨습니다. 자칫 이방 아내라도 둔다면 그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도 하죠. 우리는 그 모습을 솔로몬과 아합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지도 못하게 하세요. 권력은 반드시 재물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독재자 김정은은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값비싼 차, 값비싼 옷, 값비싼 배, 요트까지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정직한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왕의 첫 번째 조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왕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일 뿐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위치로서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처럼 통치하고 세상의 죄의 고통을 제사장처럼 대신 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다가 자신도 죽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도 죽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을 멀리하고 자신 마음대로 살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소망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김일성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날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나만의 교회도 저마다의 탐욕과

0: 우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 영광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섬기려는 제 마음을 꺾어주옵소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일성 3부자의 독재를 끝내주옵소서. 선하신 왕의 보호와 은혜 아래 선하신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교회가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일 뿐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통합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과 교만으로 격동되는 마음을 돌이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격동되는 마음은 첫째, 열등감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고해요. 오늘부터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묵상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인구조사, 즉 죄짓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연대순으로 이 사건은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오를 때 백성은 그가 거짓말하고 살인한 것을 암암리에 알고 있었기에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백성이 다윗을 거스르고 압살롬에게 간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기도 하기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 그래서 인구조사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역대상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하지요. 다윗의 마음이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통일왕국이 회복되어 편안해지자 다윗의 마음에 지난날의 상처와 열등감이 다시 비집고 올라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죄를 오픈하고 간증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창피해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 하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무의식에 남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달궈진 화덕 같아서 작은 불씨에도 크게 격동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이지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사탄의 괴계에 말려든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통일왕국의 왕이라는 교만도 죄로 인한 열등감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나요? 아니면 편안해져서 도리어 교만해졌나요? 내 죄를 처절히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격동되는 마음은 둘째, 넘버게임을 합니다. 열등감이 올라오니 넘버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용사가 몇 명인 줄 아느냐? 칼 뽑을 자가 130만이나 된다 하며 세력을 과시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 요압이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며 만류해요. 성공 중독인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참으로 성경적인 충고였지만 4절에 다윗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재촉합니다. 왜 옳은 말을 안 들었을까요? 격동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압의 충고에 다윗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요압과 사령관들은 9달 20날 동안 온 나라를 돌며 인구를 조사합니다. 정말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물질 낭비예요. 다윗은 그 긴 시간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물리친 속국 같아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점령당한 생각일수록 누가 말릴까 봐 빨리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 혈기이고 욕심입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모세도 인구를 계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홍해를 건너 살아남은 것이 감사에서 행한 순수한 인구조사였어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늘 숫자에 약해요. 아이의 성적, 연봉, 요즘은 다들 주가지수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내 아이가 몇 점인가를 넘어 옆집 아이는 몇 점인가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0: 그래서 내 숫자가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내려가면 두려워해요. 부자는 돈을, 교수는 학위를, 목회자는 교인 수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게 다 넘버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짓고도 간음과 살인을 했고 51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기막힌 기근과 숱한 사건을 겪고도 이 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숫자로 내 모습을 가리려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옳은 충고인데도 사랑이 안 느껴져 흘려버린 말은 없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이 격동됩니까? 딸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괜찮은 엄마로 인정받기만을 원하던 이기적인 모습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이성적인 저와 달리 딸은 감성적이에요. 결혼한 딸이 둘째를 출산한 뒤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나 힘들어 할 때마다 저는 아이 낳아 키우는 게 당연히 힘들지. 난 직장 다니면서 너희 둘을 독박 육아로 키웠는데 사위랑 공동 육아하면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라는 생각에 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명절에 딸이 어려운 형편에도 비싼 한우 세트를 사왔어요. 저는 고마워 잘 먹을게 라는 말 대신 집에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 비싼 걸 왜 사오니? 라며 핀잔을 주었지요. 며칠 뒤 딸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수차례 얘기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엄마는 필요 없어. 이제부턴 아파도 연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동안 딸에게 해준 것이 하나씩 떠올라 생색이 났지요.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처럼 억울한 감정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오늘 말씀에서 요압의 말을 무시하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저의 열등감을 보았어요. 열등감으로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며 딸을 공감해주지 못한 거예요. 또 가끔 손녀를 돌보아주고 물질 공세를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라고 착각하며 인정만 받으려 했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녀에게조차 세력을 과시하려고 한 저의 죄가 깨달아져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딸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물어보고 잘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딸에게 나누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의 방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지난날의 상처가 별이 되지만 편안해지면 도리어 그 상처를 덮으려고 안 해도 될 자랑을 하게 되지요. 상처가 다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이 오히려 나를 사탄의 격동으로부터 지켜주는 최고의 환경임을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넘버 게임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를 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내 마음이 격동되는 그 뿌리가 열등감과 교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끊임없이 격동되어 숫자로 나를 가리려고 넘버게임을 합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다시 상처가 되지 않고 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 앞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자녀와 가족에게조차 세력을 과시하려는 저희의 교만과 열등감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비교와 정죄를 그치고 공감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숫자와 성적과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넘버게임에서 벗어나 오직 내 죄만 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용서하면 할수록 영혼은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용서해야 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하면은 상대방도 나도 함께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귀한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라는 희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상실감과 사회적 영적 불안정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신랏 같은 희망을 상징한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상징주의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이 그림에는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여섯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 듯 말 듯한 빛을 내면서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버렸지만 연주할 한 줄은 남아있는 상태. 어두운 하늘이지만 빛을 비추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지만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희망입니다.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는 세상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자라나는 희망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는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천국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학교회 시온 찬양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의 보혈은 바리톤 하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에스더서의 반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서의 결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만약에 유다가 진멸되었다면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도 3차 귀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악한 꾀를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만의 악한 꾀 혹은 실수들을 점검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

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던 교만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만에게 물었지요. 왕이 기뻐하기를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밖에 누구리요? 예,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제일 높은 신하가 말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큰 반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히 왕복을 손대는 것도 이거는 뭐 두려운 일인데 입는다, 왕관을 쓴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됐다고 하면, 뭔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 설령 왕이 내 왕복을 입어봐라, 내 왕관을 써봐라,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신하입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건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것이든지 아니면 큰 잔치에서 존귀하게 먹더라도 하나님만 영광.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만은 그 교만 때문에 이미 왕이 그때부터 찍은 거예요. 네 이놈, 네 속에 이런 생각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교만할 때부터 하만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설령 왕이 내 왕복을 입어봐라, 내 관을 써봐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하만은 왕이 높여주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절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모르드개를 죽이려 하죠. 여러분, 그냥 왕이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게 하라, 절하면 감사한 일이죠.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왕만이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은 그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근데 모르드개가 절하지 않는다고? 그럼 두고 보자.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누가 이상한 소리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 전도서 7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고 때로는 기분 나빠서 때로는 주인도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칭찬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는가, 아니요,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만은 한 사람의 실수도 아니죠, 한 사람의 고집, 그거를 꺾기 위해서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려 했습니다. 이거는 총리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동해보복. 해를 끼친 딱 그만큼만,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용서하니까 죄를 또 많이 지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마는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했고, 그것도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마는 그걸 몰랐어요. 왕의 신임으로, 총리의 권세로 유대인을 진멸하리라. 아니에요. 자, 6장 13절에 하만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세레스 그의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진짜 유다 사람이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 아내가 했던 말은 뭡니까? 여보, 멈추세요. 모르드개가 진짜 유다인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은 못 이겨요. 빨리 멈추고 빨리 미안하다고 하시고 빨리 해결하세요. 그럼 하마는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아내의 그 권고도, 빌라도도 그랬죠. 여보, 손 더 이상 하지 마. 그분은 의인이야. 손을 씻었지만 이미 늦었죠. 마음대로 하라고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자, 결국 하만도 똑같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장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매달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높은 장대에 목매달은 게 아닙니다. 기록에 가면요, 페르시아의 법은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을 꼬챙이에 꿰서 달아놓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형벌이죠. 자, 결국은 하만 모르드개와 유다인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죄 없는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악한 계획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가서 하만이 거기 장대에 달립니다.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그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완전히 몰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도서 10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선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모르드개를 좀 살펴봅니다. 아니, 모르드개 왜 그냥 저라고 말지?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상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왕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하죠. 물론 왕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왕에게도, 이 땅에 가장 높은 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어른들에게도 엎드려 존경을 표합니다. 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존경해야 될 분들은 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에 가서 엎드려 요청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묘지를 내게 파십시오.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그들에게 몸을 굽혀 그랬습니다. 그냥 몸을 굽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린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개는 왜? 아니, 그냥 하만에게 주위 사람들이 절 좀 해, 고개라도 까딱 해, 왜 안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모르드개의 입장을 우리가 다시 좀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왕에게 무릎 꿇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만이 왕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하만은 왕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설령 왕이 높인다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하만은 내게 왕처럼 절해라, 왕처럼 엎드려라,

모르드개는 그게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적인, 민족적인 절개이고 자존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냥 한번 숙이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모르드개는 하만이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만이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인 걸 알고 내가 거기 절하지 않는다. 신앙적인, 민족적인 절개요 자존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항상 고개 뻣뻣하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항상 숙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1944년 아주 불행한 우리 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 그냥 국민의 의례라고 가르쳤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절을 했죠. 그러나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에게, 우상에게 경비, 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거부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것이 실은 신앙의 절개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재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묻지도 말고 사 먹어라. 그 안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도 많이 있어요. 누가 너를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하거든 가서 그냥 먹어라.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건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인데요, 그러면 먹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멀리할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예를 들어 우상의 숭배나 아니면 음주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절개입니다. 친구니까 가서, 아니에요. 우리가 거절할 때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때로는 시련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확실한 절개를 가지고 거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때로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는 왜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물었을 때 바로 왜 즉각 말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5장에서 이제 에스더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해서 봅니다. 자, 5장 1절 보니까 제3일에, 어떤 3일에요? 금식,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여기 이 페르시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히 왕복에 허락 없이 손대는 것만도 처형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뜰 앞에 나타났다, 이거 처형이에요. 그걸 알고도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에스더는 지금 왕비가 되고 만 4년이 되고 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왕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름대로 충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다시 보니까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왕이 앉아있는 거기 탁 앞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나갑니다. 뭐를 입고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우리가 알잖아요,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마어마한 큰 잔치에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 아하수에로가 그 수많은 귀인들 앞에서 자기 아내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와서 한번 한 바퀴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왕후 에스더가 왕복을 입고 그렇게 왕이 기대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고결한 모습으로 왕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들이 가장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 알아서 하세요. 축복합니다. 밖에 나갈 때가

그냥 연지고 이제 찍어대고 그럼 그렇죠. 누구 보이려고? 아니요. 남편이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남편 앞에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이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금규를 내밉니다. 죽이지 마라. 가까이 오라. 여러분, 왕후 에스더에게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도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고결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올 때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묻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 왕후 에스더는요, 바로 자기 목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에스더는 자기 남편 왕이 뭘 좋아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은 얼마 전에 이 악한 조서가 발표되고 수산성이 어지럽고 사람들이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하만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잔치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기뻐하시면 오늘 저녁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십시오. 제가 간단히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결국 뭐예요? 낚시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무 때나 당기면 되나요? 아니요. 하만이 최악의 자충수를 둘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6장 갑니다. 그날 밤. 물론 첫 번째 잔치가 지나고지요. 그날 밤. 이제 이 하만은 자기 집에 돌아가 자랑합니다.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된 사람은 왕 외에 나밖에 없다. 그런데 대궐문에 나오다가 보니까 그 모르드게 근원 보니까 속이 뒤틀려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높은 장대를 만들러 왕에게 매달라고 허락받으십시오. 아니, 당장 가세요. 바로 그날 밤 하만이 왕을 찾아오는 짧은 시간 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궁중 일기를 읽게 합니다. 여러분, 궁중 일기를 읽었다라는 것은 왕의 책무입니다. 지나간 일들 혹은 한 주 한 달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모르드개가 자기를 암살할 위기를 면하게 해준 사건, 그런데 아무 공로도 베풀지 않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르드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어떻게 모르드개를 상을 줄까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찾아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 타이밍. 왕이 묻지요. 어떻게 해주랴? 왕이 기뻐하는 자. 하만은 속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자, 6장 10절 볼까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원했던 것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바꿔 놓으십니다. 자, 그날 밤 이제 7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날 잔치가 시작됩니다. 왕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에스더여,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왕이 깜짝 놀라지요.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라는 건 알지만 왕후가 모르드개와 사천관계인 것은 몰랐지요. 왕후가 유대인이었다는 건 모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것만큼이나 왕이 신뢰하는, 아니 왕후의 생명을 노린 자도 똑같이 암살범인 것이고 반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보고자, 자기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개까지 죽이려고 했다. 아니 그것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페르시아 나라가 그리도 소중히 여기던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이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 악한 대적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심판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은 하만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줍니다. 모르드개를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모르드개는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새로운 조서인데요. 여러분, 이 새로운 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방어하라, 스스로 보호하라. 그 실제로 뒤에 보면은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전에 있었던 조서 뒷부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멸망당하게 될 그날에 오히려 대적들을 제압한 그날, 9장은 계속해서 세 번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열 아들,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또 15절을 보도 수산성에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또 16절에 각 지방에서도 모든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이겼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입니다. 왜요? 이전에 하만의 조서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 재산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더라, 손대지 않았더라. 세 번을 씁니다. 예,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부림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잘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지금 부림절이 이스라엘 이후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민족 절기입니다. 자, 여기 부림절에 특별히 8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모르드개의 모습이 또 기록됩니다.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온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부강해졌더라. 여러분, 이 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사건입니다. 결국 죽임당할 뻔했던 모르드개 유다인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하게 되고 생명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럼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죄로 인해 사탄의 모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부림절에 몇 가지를 합니다. 이제 실제 양력으로 치면 3월 초가 됩니다. 이 부림절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드립니다.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반세겔 성전세를 드려요. 왜? 생명의 속전이에요. 하나님, 죽어야 될 난데,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난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가정마다 식탁을 잘 준비해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집 두 집씩을 초대한답니다. 각 가정 두 가정씩, 너무 많으면 이건 또 힘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가정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나누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도 못 받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꼭 두 집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구제금을 모아서 나눠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림절에는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단한 잔치를 열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제금은요, 물론 모든 가정도 내놓지만 유대인들은 기업체가 많잖아요.

0: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구제금들을 내놓는답니다. 그 구제금의 숫자가 아예 그냥 얼마라고는 되지 않고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구원받은 것,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것, 이것을 그냥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시아 가난한 나라를 돕고 하여튼 어디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아낌없이 나눠준다 그럽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걸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작은 것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이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무실감리교회 김반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에서나 기업에서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학교 기관을 비롯해서 군대, 이 나라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7월 21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조작된 영상, 조작된 사진, 조작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단은 말씀을 교묘히 조작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 사단은 이 조작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결코 안 죽을 거다.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겠죠. 형통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일 텐데 사탄은 사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속임수 같은 말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업체 바나그룹은 일상에서 겪는 내가 가장 견뎌내기 힘든 유혹을 조사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과식과 탐식의 유혹, 음란물에 대한 유혹, 일을 미루고자 하는 생각의 유혹,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 미디어 탐닉의 유혹. 특별히 요즘 사탄은 주의 산만이란 새로운 전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대요. 유튜브 쇼츠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간은, 이 기쁨은 너 자신의 거야 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뭐 저도 많이 속고 있고 또 속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탄이 사용하는 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바로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100% 거짓말이다 이게 아니라 99%의 진리에 의거해서 1%의 거짓말을 섞어서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마귀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긴 읽을 때 하나님을 두려움함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조작된 언어가 들려올수록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피차 권면하래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저에게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과 함께 오늘 첫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피아 워십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0: Amén.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힘있게 찬송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제가 21일, 예,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유혹받지 않는 그런 하루가 어디 있을까요? 유혹은 늘 오는 것 같아요. 파도처럼 와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 목표는 어떤 목표일까요? 형통의 목표. 바로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그 유혹을 이겨내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시작하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생방송으로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소리 나누고 또 영상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요즘 더 많은 찬양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감동과 은혜의 찬양들. 오늘 또 그 찬송들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잠시 후에 너무나 귀한 분 연결해 볼 텐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멘트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는 보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링크가 갑니다. 그러면 나만 읽고 끝나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10명 이상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혜님도 유튜브 댓글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세요. 잘하셨어요. 네, 우리 차

경영님, 그리고 예순이, 장미희, 우리 김정나님, 이 좋은 아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향기, 먹구름 속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듯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지켜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번스 와이님도 힘내시겠대요. 오늘 더 감사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댓글까지 좀 나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처음 이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잖아요. 좋은만 검색하셔도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고 또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상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우리 홍보대사세요. 링크 워십의 네. 여러분이 극동방송 홍보대사는 제가 이제 정확한 명칭은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대사겠죠. 네, 우리 링크 워십의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자, 지금 찬양이 한 곡 더 흐르고 있는데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입니다. 자, 지금 이 목소리 너무 참 좋고 은혜롭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 찬양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예, 물론 찬양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지만요. 자, 잠시 후에 그 반가운 만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이 시간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0: 자, 매주 수요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멋진 도우미.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지금요. 네? 정말 여러분 사연을 보니까 정말 좋은 아침인 게 확실한 게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김서연 아이디로 이렇게 송 PD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는 횡성인데요.
1: 횡성.
0: 횡성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3박 4일간 춘당교회로 봉사왔어요. 아, 이게 이제 광성교회 서울에 있나 보다. 광성교회에서
1: 네,
0: 3박 4일간 횡성에

0: 춘당교회로 봉사를 갔고
1: 네.
0: 오늘은 동네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1: 삼계탕.
0: 비가 오네요.
1: 비 오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지.
1: 더 맛있지.
0: 예, 더 맛있지 지금.
1: 그럼요, 그럼요.
0: 예, 아이고 네. 좋습니다. 아니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1: 아, 너무 좋아요. 이 뭔가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주님께서 주신 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0: 야, 그 느낌이 어떨까? 우리도
1: 너무 따뜻하지 않을까요? 삼계탕처럼.
0: 그러니까.
1: 힘나고.
0: 우리 어르신들 드시라고.
1: 네, 맞아요.
0: 야,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도 이렇게 다 한번.
1: 아, 좋은데요? 좋아요, 아, 좋아요.
0: 아, 네. 네. 뭐 그러고 나서 지금 출산주간 가시려고. 좋습니다.
1: 네,
0: 아,
1: 네.
0: 자, 오늘 정말 이 수요일에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을 들었잖아요.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저 찬양을 좀 많이 전해드리는데.
1: 맞습니다.
0: 오늘 만나뵐 분이 아주 특별하고 또 늘 우리 보고 싶은 그분이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 극동방송 사역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 있나 이런
0: 아,
1: 생각도
0: 그렇죠.
1: 해보게 되고요.
0: 맞습니다.
1: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오늘은 강찬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원래 여기서 딱 특별한 소개 멘트가 나가는데
1: 네.
0: 소개 멘트 특별히 없이 우리 강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 소리가.
0: 자, 오늘 네. 줌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목소리로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 생방송 중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네,
0: 당황하지
1: 맞습니다.
0: 않고요.
1: 당황하지
0: 자,
1: 말고.
0: 자, 우리 당황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아, 오늘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수현 PD님.
1: 네.
0: 우리 강찬 목사님은요.
1: 네.
0: 뭐 너무나 우리 뭐 극동방송 우리 PD들이 우리 목사님의 찬양을
1: 너무 많이
0: 그렇지 않아요?
1: 틀죠.
0: 예예 예, 예.
1: 저는 그 찬양 중에 그거 좋아합니다.
0: 어.
1: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0: 아 좋습니다.
1: 너무 들었지 몰랐나요?
2: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0: 우리 목사님들이 연결됐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네, 네.
0: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잘 들립니다.
1: 네, 잘 들립니다.
0: 강하게 찬양하라 강찬 목사님.
1: 강하게 찬양하라.
0: 어, 우리 네. 목사님 정말 늘 사역할 때 강하게 찬양하라 강찬 목사입니다라고 하시는데요.
1: 맞습니다.
0: 근데 목사님 저는요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한번 나눠주셔야 될 게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좀 찬양 사역할 때 목회자의 자녀셨다.
1: 어, 맞아요.
0: 이렇게 꼭 한번 밝혀주시고
1: 네.
0: 그런데 목사님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이렇게 뭐라고 활짝 열리게 되는 어제는 그 얘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1: 맞아요
0: 감동이에요 목사님 어떤
1: 진짜.
0: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거예요?
2: 아 뭐 우리 송수핀 저기 제사장님도 목회 자녀이시기 때문에 뭐 동일한 어떤 그런 어린 시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어나 보니까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서 참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목사 아들 아니냐? 뭐 그렇게 알아보는 시선과 이야기 때문에
1: 맞아, 네.
2: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했는데요.
0: 예.
2: 그래서 항상 늘 청소년기에 늘 생각했던 게 벗어나고 싶다. 이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다.
1: 아.
2: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2: 뭐 사실 제가 도망가면 목사님 아들이 어디로 도망갔네 이런 얘기를 듣게 할 수 없잖아요.
0: 그런 게 있어요.
2: 그래서 그
1: 맞아요.
2: 마음을 들키지 않고 꾹꾹 참고 있다가
0: 예.
2: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게 대학이었어요.
1: 아,
2: 대학교 대학을
1: 그렇죠.
2: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핑계를 대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1: 네.
2: 저는 대학에서 이제 부모님의 간섭이나 다른 목회자 아들로서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만났죠.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친한 친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1: 네.
2: 저를 너무 재밌게 해주는 친구였어요.
1: 예.
2: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보내다가 제가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고
1: 네.
2: 군대 제대하면 또 더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의 마음을 더
1: 자유롭게
2: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0: 예.
2: 제대해서 보니까 제 친한 친구가 글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1: 그 재밌게 해주셨던 그 친구분이
2: 네.
1: 이럴 수가.
2: 크리스천이었고 너무나 잘 놀았던 그 친구가
1: 오.
2: 옆에 형제를 앉혀놓고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되게 놀랐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가 나

0: 이게 다가올까? 약간 두렵고 떨린 마음.
1: 아, 이 친구 이제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0: 역시나 그 친구가 저를 봤는데
2: 봤어요.
0: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제 손을 잡더니 찬아 너 나랑 여전히 친구 맞지? 그러면 내 부탁 좀 들어줘. 뭔데? 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1: 와,
0: 목사님과 저를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전도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좀 부끄럽죠.
2: 네. 아, 목사님 한결같네요. 한결같으신데 그래도
0: 못해. 못해 신앙이었는데. 네, 그 친구가 가자는 곳이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얼마나 좋은 곳을 이 친구가 넌크리치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 친구가 가자는 말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어떤 곳이 궁금하다. 그래서 따라간 곳이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이었고요. 거기에 갔더니 정말 저는 일반 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왔고
1: 네,
0: 회계하고 회계시키러 다니고 있는데요.
1: 네. 아, 다른 회계. 네.
0: 거기 갔더니 제가 만날 수 없었던 그 정말 가슴 뜨거운 크리스찬 대학생들, 청년들이
2: 있구나.
0: 거기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거였어요.
1: 네. 예.
0: 저는 속된 말로 끌려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티 안 내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방청객으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분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모르게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분이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지금 저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 입술을 열지 않았지만 그 상태로 이제 찬양 시간이 끝나고 담당하는 간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 한 절을 나누어 주셨는데
2: 예.
0: 그 말씀 한 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1: 어떤 말씀이에요?
0: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이 제 안에 찬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고 내가 너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었단다.
1: 와.
0: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들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옆에 난생 처음 보는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추스린 상태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1: 아,
0: 저도 쓰임받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1: 네.
0: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찬양사역자의 옷을 네, 오늘 특별히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찬양사역자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은혜입니다.
1: 너무 좋은데요?
2: 목사님, 아니 그러면 TV님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제 다 부모님은 알잖아요.
1: 그쵸.
2: 우리 자녀가 그래도 뭐 좀 잘 예수님을 그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잖아요.
1: 맞아요.
2: 목사님이 다 그렇게 뭔가 대학교 때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 그 옆에 가족들은 또 엄청 하나님께 감사했겠는데요.
1: 부모님의 반응.
2: 네.
0: 근데요.
2: 네.
0: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1: 네네.
0: 부모님이 볼 때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사 아들로 제가 비춰졌어요.
1: 교회에서
0: 네, 네. 그렇죠.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그 나이에 맞게 항상 섬기는 자리가 있거든요. 뭐
1: 네네네.
0: 성가대 지휘를 하든 그치. 성가대를 하든 찬양 인도라든 뭐 찬양팀 반주를 하든 계속 이제 매 주일 빠지지 않고 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2: 예.
0: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뭐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사실 부모님이 저를 못 키우셨어요. 이제 농촌 목회하시면서 세 아들 다 키우는 게 쉽지 않으셔서
1: 그렇죠.
0: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나이가 8살 때부터였어요.
2: 이야.
0: 그러니까 8년 동안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2: 예.
0: 굉장히 그

0: 답답 그 친밀하지 않으니까 제가 부모님의 눈에 들려고 아주 잘 보이려고 늘 눈치 보면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밥이 되게 컸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 마음에서는 계속 방황하고
1: 믿는 거야.
0: 네.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전혀 몰랐고.
1: 아, 그 마음 알죠. 그 마음 알죠.
0: 네, 네.
1: 그 마음 알죠.
2: 맞아요.
0: 저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런. 네.
2: 맞아요.
1: 그 마음 알지. 그 마음 압니다. 예, 아유, 부모님은 뭐. 저 아들을 잘하고 있는 줄 알지.
2: 어쨌든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 예. 거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아니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됐다 보니까요. 네. 우리 뭐 늘 이제 목사님은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먼저는 네. 저희가 이 찬양 영상을 좀 한번 방송까지로 가는 게 나누면 좋겠어요.
2: 좋습니다.
1: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인문학을 하나님께 콘서트 때 네. 우리 목사님 네. 오셨었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0: 끝난 것이다.
1: 오늘 이 네. 찬양을 먼저 좀 저희가 들으면서 마음 문을 좀 활짝 열고 은혜의 바다로 나갈 텐데요. 수현 PD님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시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2: 네,
1: 들어올 수 있을까요?
2: 그렇습니다.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면 더 은혜 충만하니까요. 함께하시고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아멘.
2: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어요.
1: 야, 포곡제일교회에서 주일 밤에 강찬 목사님 미리 오신대요. 그런데 오늘 미리 만나니 네. 더 은혜입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0: 와.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 제1교회.
1: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오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 찬양 영상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함께 합시다. 지금 5초 뒤에 들어갑니다. 5, 4, 3, 2, 1.

0: 아멘 아멘.
1: 와,
0: 와 네. 여러분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함께 나눠야 될 찬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시간은 한정돼 있고
1: 네.
0: 그런데 한 5분 동안 쭉 이렇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는데 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던 우리 강찬 목사님이 지금은 정말 그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1: 네.
0: 이렇게 선포하는 맞습니다. 인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1: 이 댓글 하나 나눠도 될까요?
0: 그럼요.
1: 뷰어 LS님께서
0: 예.
1: 친정엄마께서 요관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이 찬양이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0: 우와.
1: 이후 저녁마다 네. 이 찬양 틀어놓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사처럼 어떤 사람은 엄마의 증상이면 끝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0: 아니 우리 강찬 목사님 진짜 네. 뭐 찬양 사역을 뭐 지금 한 몇 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은 젊으신 대학생이신데.
2: 아, 네. 동일하신.
1: 네.
2: 네. 올해로 24년 차.
0: 이야.
1: 24년.
0: 네. 아니, 그러면 이 24년 동안에 뭐 다 너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만남이고 그 교회이고 할 텐데.
1: 맞아요.
2: 네.
0: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가장 기억나는 또 어떠세요? 이런 간증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0: 예.
2: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뭐 미국 집회를 자주 가는 해마다 가는 편이긴 한데 감사하게도
0: 예.
2: 그때 이제 LA에 갔을 때 한 청년 집회였는데요. 그 청년 집회 자리에 그분의 이제 청년이 아닌 분들이 계셨어요.
0: 청년이 아니에요. 예, 청년 집회.
2: 네.
0: 예.
2: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제가 그때 청년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청년의 집회지만 그 자리에 오셔서 청년처럼 찬양을 하신 두 분이셨어요. 나이가
1: 네.
2: 좀 많으신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0: 예.
2: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요.
1: 네.
2: 그 목사님 이제 집회를 뜨겁게 정말 춤도 추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마치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처럼 보였던 그 나이 많은 남자 어르신이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목회를 관두려고 했대요. 원래 워낙에 LA 신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0: 예, 예.
2: 사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신학하고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미국을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고
0: 예.
2: 가정집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4~5년 동안 계속 부흥이 안 되고 계속 가정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그 목사님을 그냥 집사님으로 부를 정도로 목사님을 안 볼 정도로 약간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1: 예.
2: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받고 힘도 많이 빠지고 아 내가 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를 내려놔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차에 이 집회에 오셨는데
0: 좋았어요.
2: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뭐

0: 저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메시지를 던지거나 찬양한 게
1: 그렇죠.
0: 아니고 우리 모두를 찬양한 건데
2: 네.
0: 그 목사님에게는 그 순간순간 들렸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회를 포기해서 다시 힘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인사를 나누고 갔거든요.
1: 야.
0: 네. 어떻게 제 그때 네, 제가 또 그때 더 젊을 때였는데요.
2: 네.
0: 10년 전이니까 어떻게 제가 그 정말 오랫동안 목회하였던 그 한 분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한 분 그 나이가 드신 권사님은 이제 그때 제가 50견을 잘 모를 때였는데
1: 예.
0: 저도 최근에 50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네. 어깨가 안 움직여서 뭐 한의원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계속 수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그냥 그런 마음에 찬양한다니까 이 권사님도 방송을 듣고
2: 네.
0: 찬양 집회 오신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정말 청년들처럼 뜨겁게 뭐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팔도 올라가고 팔도 움직이고
2: 50견이시네.
0: 경험하신 거죠. 50견인데 본인이 찬양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1: 이야.
0: 그래서 끝나고 인사하는데 저를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 어르신이 그래서
2: 네.
0: 너무 감사하다고 오래도록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됐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면서 그 두 분의 기억이 오래도록 잊혀지지가 않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진짜.
1: 아니 네. 정말 여러분도 지금 뭐 미국에 계신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오늘 목사님께서요 지금 저희가 시간 뭐 보여드릴 게 많은데
2: 네.
1: 자,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이거든요.
2: 네.
1: 지금 먼저는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 찬양만 저희가 듣는데 목사님의 핸드폰 안에 목사님 보시면서
2: 네네.
1: 참 감동을 얻고 야 이거는 우리 극동방송 관객들 꼭 보여주고 싶다는 네. 영상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2: 뭔가요?
1: 그게 뭐냐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영상이라는 거예요.
2: 나이아가라?
1: 네. 자 여러분 오늘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영상은요 무조건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야 됩니다.
2: 네,
1: 지금
2: 맞습니다.
1: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2: 네.
1: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목사님 찬양이 흘러요.
2: 네.
1: 자 짧게
2: 나이아가라.
1: 보여드리겠습니다.
2: 갑니다.
1: 5초 뒤에 들어갑니다. 나이아가라로 갑니다 여러분.
2: 갑니다 지금.
1: 5, 네. 4, 3, 2, 1 보여주시죠. 우와.
0: 제가 좀 영상. 설명이 필요할 텐데
1: 예.
0: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면서 아, 제 찬양 중에 올해 발표한 찬양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같이 배경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저도 늘 보면서
1: 이야.
0: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 와.
0: 너무 예쁘죠.
1: 나 처음 봤어요.
0: 이날 또 사실 그 전까지 날씨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1: 예예. 예.
0: 근데 딱 이날만 날씨가 좋아서
2: 무지개다.
0: 이런 광경이 또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무지개를 이날 또 봤거든요.
1: 네. 직접 드론 촬영을 하신 거네요?
0: 네 맞아요. 제가 찬양 사역자들 이제 뮤직비디오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러면 가끔씩 이제 드론 샷이 필요해서 제가 조금씩 만지고 있어요. 네.
1: 이야.
2: 와.
3: 우주의 찬내.
2: 너무 아름답다.
1: 여러분 이 영상은 네. 정말 우리 좋은 아침이다 방송하자 여러분들이 진짜 꼭 보시면 좋겠어요.
2: 진짜요.
1: 이야 이제 보신 분들이 다 와우래. 와우.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짱짱짱 위대하심 찬양. 자,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 보면서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 텐데요.
2: 네.
1: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맺어야 되고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강찬 목사님과 함께한 대화하고 잠시 후에 가족 이야기, 개인적인 사역 이야기, 더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들어오십시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김수현이었습니다.
1: 우리 기술의 윤석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강창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자, 유튜브 상으로 왔습니다.
1: 와.
0: 목사님.
2: 네.
0: 와, 저희 영상이요. 야, 와. 저도 제가 아는 분한테 좀 공유해도 돼요?
2: 아, 그럼요. 네.
0: 야.
2: 제가 제주 극동방송도 제주도 사역 갔다가.
0: 예.
2: 이렇게 이제 극동방송 홍보실에서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극동방송을 지나서 이렇게 저기 바다를 건너서 북한이나 그렇죠. 중국이나 러시아로 예. 들어간 안테나까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을 때 촬영을 하셔가지고 어허. 날씨가 되게 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마침 그때 또 드론을 갖고 있어가지고 드론을 촬영했고 야.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아마 제주극동방송의 그 영상 홍보 영상에 제가 촬영한 드론샷을 지금 맑은 날씨에 촬영한 날씨를 사용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와. 그러셨구나.
2: 진짜 극동방송

0: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1: 네, 맞아요. 거의 2,000분, 아, 2,000분 넘었네요. 오, 다들 와. 와우! 대박!
2: 이
0: 말씀밖에 안 했어요. 이 영상이, 근데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를 정말 오늘 가본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0: 이 와중에 우리 또 신 집사님께서. 네. 강창원 목사님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신
1: 누구요? 누구요?
0: 저희 극동방송 사목이신 우리 강창원 목사님이시는데. 지금 이게 강찬 목사님.
1: 네, 오늘 강찬 목사님.
0: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최초 공개할 것 같아요. 우리 강찬 목사님의 네. 자녀 사진, 가족 사진 한번 지금 5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5, 네. 4, 3, 2, 1 한번 틀어주시죠.
1: 오,
0: 너무 귀엽죠.
1: 귀엽다.
0: 이게 지금 네. 새 자녀네요, 목사님.
2: 네, 맞습니다. 네.
0: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2: 첫째 딸이 이름이 강하음이고요. 하나님의 하음이. 마음.
0: 가운데, 가운데. 네.
2: 가운데.
0: 예, 가운데.
2: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어제 남자 아이들 예. 남자 아이가 제 둘째 아들이고요.
1: 네.
2: 강하람 사람 하나님의 사람.
0: 하람.
2: 네. 그리고 옆에 또 아주 예쁜 막내 딸 강하라.
1: 하라.
2: 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하라고요. 지금 사실 어릴 때의 사진이고 지금은 첫째가 이제 21살이고.
0: 오, 네. 지금 사진 나왔어요. 네. 야, 이렇게 됐어요.
2: 작년 촬영한 사진입니다. 작년에. 네, 가족사진으로. 네.
0: 아니, 따님이 한 분 더 있는데요.
1: 그러니까, 따님 한 분 더 계시는데.
0: 누구세요, 따님?
2: 아내를 못 찾더라고요.
0: 사모님.
2: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정말 하나님 주신 가정이고요. 너무 행복하게.
0: 네, 이렇게.
2: 네. 아니, 그런. 제주도 갔을 때. 네.
0: 아니, 근데 막내딸이 그렇게 또 노래를.
1: 그러니까요.
0: 잘하고.
2: 네.
0: 또 뭐, 맞아. 이렇게. 정말 지금 한림 예고를 다닌다고요? 예,
2: 그 서울 위례 신도시에 있는 한림 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보컬과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고 사실은 나이로는 중3인데요.
1: 네,
2: 1년 동안 휴학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검정고시 봐서 한림 예고 1학년으로 한 1,400명이 모였거든요.
1: 네.
2: 그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너무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1: 아빠 피를 받았네.
0: 아니 원래 강찬 목사님도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좀 꿈이 좀 가수 아니죠? 가수 원래 가수시고.
2: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오랫도록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접해서 사실은 마음에는 뭐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막연히 했지만
1: 네.
2: 제 아버님이 음악을 못하게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남자는 음악하면 안 되고 너는 음악을 잘하니까 차라리 목회를 해서 찬양을 잘하는 목사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들이 된 게 너무 억울한데 목사가 되러 가니까 더 싫었던 거죠.
0: 무슨 네. 의미인지 알겠고요.
1: 네.
0: 아니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제 꿈을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1: 맞아요.
0: 우리 네. 막내딸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1: 어떤 영상?
0: 여러분 한번 이건 여러분이 먼저는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 이제 목사님이 네.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막 예배하는 영상인데 예배하는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5초 뒤에
1: 좋습니다.
0: 5, 4, 3, 네. 2, 1 한번 틀어주세요. 야 이렇게 옛날에 얼마나 귀여. 이거 보시면 막 얼마나 네. 그냥 야.
2: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꼭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그냥 기도도 되게 뜨겁게 잘하고 저희 애들이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0: 여기가 막내딸인 거죠? 다시 하자고
2: 막내딸하고 네, 둘째하고 막내딸하고 맞아요.
0: 아니 그런데 이제 이 막내딸이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자 지금 아마 5초 뒤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5, 네. 4, 3, 2, 1 틀어주시죠.
1: 보컬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 네. 그 아이돌 기획사 오디션 보느라고 영상 보내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춤 추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춤을 사실 잘 안 배웠거든요. 혼자서 6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가지고
1: 네. 누구 닮은 거예요? 목사님.
2: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는
0: 다모님 닮았어요.
2: 근데 전체적인 비율하고 외형은 제 아내 닮았고 이 딸이 제 교회에서 또 찬양 인도를 2년째 하고 있어요. 기도 인도도 잘하고
0: 이게 지금 이제 기획사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뭔가 네. 오디션과 같은 그런 영상인 거예요. 그렇죠?
1: 그러네.
0: 이게?
2: 네, 맞아요.
0: 이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여기 딸 이름이 제가 할게요. 우리 하라.
1: 하라.
2: 하라. 하라. 네.
0: 야, 하라.

0: 양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월드컵에 우리 BTS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우리 월드컵 현장에서 우리 하나자매를 꼭 한번 만나면 좋겠다.
1: 아멘, 아멘. 예.
0: 네. 네. 공동방송 가족들이 네. 기도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요.
1: 그러니까요. 야.
2: 네. 아, 참, 가끔 그래서 해외 사역할 때는 제 막내딸을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또 막내딸이 찬양을 잘해가지고. 네. 저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맞아. 저도 되게 힘이 되고, 네.
1: 부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
2: 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귀하시다. 좋아요. 목사님, 오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좀 네. 댓글로 우리 강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뭐, 정말 지역에 또 우리 한국의 세계 속으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힘있게 찬양하시는데, 개인적인 좀 기도 제목 하나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제가 이제 80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오. 지금 이제 가사를 쓰고 있고 곡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하고 이제 사역에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잘 안 나가지고요.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을 또 세상 가운데 잘 나눌 수 있도록 80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지금 보셨지만 저희 가정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인데요. 제 아내는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고 우와. 그래서 매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는데 한 번 한 번 만날 때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아픈 마음과 생각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제 자녀가 각자가 세 명 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0: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까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요, 목사님.
2: 저희 자녀를 통해서 또 그렇게 잘 쓰임 받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좋습니다. 아, 수현빈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1: 목사님과 원래도 가까운 사이라고 저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2: 맞습니다. 가까운 사이죠.
1: 네, 네.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또 목사님의 찬양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목사님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얻으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목사님 지금 계신 곳이 집이셔요?
1: 집이신가? 집이신 것 같은데요?
0: 네, 지금 목사님과의 네네. 연결이.
2: 이렇게 안방을 공개한 거는.
1: 아, 안방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오늘 이 표현이 그런데 원래는 이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에 목사님이 신방 모시는 그런 개념인데 네. 오늘 아침 방송 가족 1,000명이 목사님 집으로 신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도 네. 기도하고 사역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목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 너무 좋습니다. 네,
0: 앞으로의 그 사역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아까도 우리 새 자녀가 있었어요. 우리 김선희 사모님 계셨고 네. 강하음, 강하람, 강하라.
1: 네.
0: 이 새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믿음이 또 잘 유업이 전달돼서 또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고요.
1: 아멘입니다.
0: 우리 귀한 강찬 목사님 사역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그것보다도 더 우리 강찬 목사님 댓글로 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듭니다.
1: 좋습니다.
0: 지금까지 우리 강하게 찬양하라 강찬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가 높아지면 자, 오늘 수현 PD님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1: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섬김이란 찬양과 함께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 오늘도 저마다의 책임과 무게를 안고 발걸음 옮기고 계실 텐데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잘해야 인정받고 성과를 내야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문득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마주할 때면 하나님 앞에서도 덜컥 마음이 좁아지곤 하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기뻐하시고 또 무너질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당당할 때나 한없이 연약해 주저앉아 있을 때나 그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수요일 아침, 잘해내야 한다. 이런 세상의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하루.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참된 기쁨과 용기를 얻는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아이자야 61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귀한 찬송으로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살다 보면 참 마음처럼 안 되는 날이 있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이 꼬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 냉정하게 점수를 매기지만요.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도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 시작부터 좀 낙심하시거나 마음이 무거우시거나 좀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품어주시는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오늘 아침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동행하며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만나라고 출첵하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후에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은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라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이야기 함께 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험한 시험 물속에서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는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깊은 고백이 담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19세기 미국 뉴욕의 목회자 에드워드 호퍼 목사입니다. 그는 뉴욕의 거친 항구 지역에서 선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 사역했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선원들, 그리고 풍랑 속에서 고독과 공포를 겪는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호퍼 목사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자들이 거친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제자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주님. 호퍼 목사는 그 주님이 바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의 참된 항해사가 되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1871년 선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해양의 언어로 이 찬송시를 적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사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출판되었으나 훗날 선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폭발적인 위로를 주면서 에드워드 호퍼 목사의 작품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이 깊은 가사에 울림을 더해준 곡조는 영국의 음악가이자 사업가였던 존 에드거 굴드가 붙였습니다. 굴드는 극심한 건강 악화로 휴양이 필요해지자 영혼의 안식을 찾고자 성지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배 위에서 그는 호퍼 목사의 시를 읽게 되었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의 항해사가 되어주신다는 가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이 찬송의 선율을 완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굴드는 그 성지순례길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긴 이 웅장하고 위로 넘치는 멜로디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안식으로 이끄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0: 이 찬송의 원제는 Jesus, Savior, Pilot Me, 예수 구주여 나를 인도하소서입니다. 여기서 파일럿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험난하고 위험한 암초지대를 통과할 때 배에 직접 올라타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수영도사, 파일럿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풍랑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배의 키를 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할수록 배는 더 크게 흔들리고 내 마음은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1: 찬송가 400장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네 삶의 키를 참된 항해자이신 주님께 맡겨라.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배에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키를 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나는 바다가 너무 거칠게 느껴진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키를 잡아주소서. 그 거친 파도 너머에서 주님께서 준비하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윤상은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오늘 갓모닝 끝 찬양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 이 하루도 띄워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참된 항해사 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하면서 찬양 후에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에서 은혜, 사랑, 감사 이 말들이 가장 많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끝을 맺고 완성한 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언어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동행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올 때도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하루를 끝내고 쉴 때도 가족들의 위로와 사랑에 기대어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앞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그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3: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 예.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작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강림하심으로 또 성부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는 걸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다시 본문 돌아보셔서 1절 2절 같이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3: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2: 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다운 선택을 해가는 또 삶의 방식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이룰까를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신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철저히 성령께 순종해가는 걸음으로 이 땅에 여전히 사명을 이루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본보이신 거죠. 그래서 믿음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첫 사건이 바로 이 사단과의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신 승리거든요.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그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본은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승리의 삶으로 본보이신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건너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와 연결된다고요. 연결되기 위해 주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 곳이 광야예요. 광야. 시사하는 바가 크죠.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공간.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단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광야,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광야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는 곳,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곳,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곳으로

0: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가죠. 생각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예요. 아무런 희생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잖아요. 만약에 스스로 전쟁에서 나왔다면 아마 반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그냥 나왔어요. 나온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나왔으면, 그리고 그렇게 나오게 하신 분이 인도하신 곳이 광야라면 그분이 죽이시려고 광야로 이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굶겨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아니면 그냥 말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못했어요. 배고플 때마다 배고프다고 뭐라고 하고, 물이 없을 때마다 목마르다고 뭐라고 하고, 길이 좀 거칠면 길 때문에 불평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기 위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다른 방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구체로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점검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1: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0: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떡이 되게 하라. 9절도 보실래요? 9절 시작.
1: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
0: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사단이 이제 바른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른 신앙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잘하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많은 업적을 이뤘느냐로 승부하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른 신앙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나는 연약한데 그분이 얼마나 강하시냐.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창세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나를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 안에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인 된 예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나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그분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자꾸 증명하게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몰고 가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증명해야 되니까 자꾸 포커스가 나한테 오게 되거든요. 내가 위대해, 내가 대단해, 내 의지가 강해,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사는데, 사단은 그분을 못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번아웃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네가 증명해서 네가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얻어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증명하시는 거지. 자, 로마서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1: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0: 한 번 더. 시작.
1: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0: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녀된 것은 그분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어서 자격을 얻어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 종교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서 득도하고 성불하고 경지에 이르고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 신과 동등해지고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0: 자격은 나한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물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이 싸움들은 있죠. 근데 내가 뭘 해서 자격을 얻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증명해내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뭘 증명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불안하게 되고 또 번아웃되게 되고 뭐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의 자유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죠. 사단이 노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나의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게중심이 여기에서 그분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멘 안에 다시 한번 해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떠냐에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내가 어떠냐로 보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기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하죠.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1: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0: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생존의 문제에 관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라는 어떤 기적을 행하라의 무게중심이 있지 않아요. 지금 사단이 기적을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는 곳인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거냐, 아니면 네 능력으로 뭘 만들어서, 아니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대안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믿을 만한 무언가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똑같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생존의 문제 네가 해결해.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네가 할수 있잖아. 돌 명에서 떡 되게 할수 있잖아. 그거 먹고 살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인생 살면서 동일한 유혹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욕심부려서 불법으로 어떤 부당함으로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지금 사단이 노리는 핵심은 하나님 신뢰할 것이냐, 다른 방편으로 나아갈 것이냐예요. 지금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이제 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니까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의 예수님의 정답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한번 신명기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2절부터 보죠. 4절까지. 지금 40년의 광야를 지나온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지난 40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그들 죽이지 않으셨다고요.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1: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0: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를 지날 때 그분이 먹이신다는 사실, 그분이 굶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의 방편으로 살게 하고, 사단은 그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네 방법으로 또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배터지게 먹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를 그 믿음 안에 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 13장 5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1: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0: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나를 굶기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며 갈래? 아니면 네 방법대로 살래?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내 방법으로 내 돌이 떡떡이게 되는 데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내 필요를 해결해 준다는 우상 만들어서 그 우상이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갈 거냐 지금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굳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럼 자주 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는 자다 이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두 번째 유혹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 읽을 건데요. 지금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장면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다루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순서가 달라요.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마태는 시간의 순서로 배열을 했고 누가는 사건을 중심으로 배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르다고 뭐 오류가 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자가 구성을 달리한 거니까 그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1: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0: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또 욕구, 권력과 힘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사단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단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을 줄 테니까 내게 절만 해. 그럼 네가 힘을 가질 수 있어. 네가 이 힘으로 네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좌지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뭔가를 쥐고 있을 때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것이 붙들고 있는 한 나는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들을 갖는 거죠. 성경에 이게 막 뭘 쥐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붙잡은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이렇게 이걸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것 삼으려고. 그러니까 형한테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사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또 막 재산도 막 아이들도 다 막 쥐고 막 그래서 자기가 다 휘하에 거느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결하지 못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생에 쥐고 살았던 야곱이 그 힘에 근원된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때서야 무엇을 잡냐면 하나님의 옷깃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잡았던 잡음과 이 하나님의 옷깃을 잡는 잡음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었어요. 그걸 쥐고 살았으니까 이게 힘이었으니까. 그런데 위골되고 나서 붙든 하나님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삶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의 유혹은 너 그냥 야곱으로 살아. 내가 권세 줄 테니까 세상 힘 줄 테니까 그거 휘두르고 살아.

그러니까 뭔가 강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뭔가를 붙들어야 산다고 하는, 정작 붙들어야 된 주님 붙들진 않고 세상에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계속 그 씨름이 있는 거죠.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내가 많이 쥐고 있어서 강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약함이 강함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0: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1: 아멘. 내 약함이 왜 강함이 돼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뭘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권세 줄 테니까, 세상에 힘 줄 테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옛날 이제 어른들이 했던 말, 한번 불면 날아갈 것. 혹시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습니까? 돈이 됐든 권세가 됐든 자기 건강이 됐든 인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붙들고 있어봐야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다고 날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을 붙들기보다는 야곱이 붙들었던 그 내가 뭔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사단이 유혹에 계속 속고 있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삽시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좀만 서둘러 가죠.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9절에서 11절 시작.
0: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 예루살렘 성전은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이에요. 네,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예언된 대로 사자가 지켜주시고 손으로 탁 받들어가지고 돌에 상하지 않게 되면 그 기적 한 방에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내용이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은 뭐 굳이 그렇게 돌아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지금 탁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막 박수치고 막 메시아로 막 끝나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만 얻으면 과정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심지어 그 과정이 불법일지라도 아니면 정당한 과정을 싹 빼놓고 덩그러니 결과만 얻더라도 세상은 박수치거든요. 근데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달라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보시니까. 만약에 과정이 불이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과정이 올바르면 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칭찬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거든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분께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 어떻게 유혹하고 있냐? 뭘 굳이 이렇게 돌아가? 뭘 굳이 그렇게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지.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한 방에 가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력해요. 우리 안에 뭔가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굳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이 강력한 겁니다. 분명히 거기 방법을 생략하거나 건너뛰려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불법과 불의함과 반칙이 반드시 동원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낸 방식으로 그게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그렇게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보죠.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0: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밑줄 쳐놓으세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떠나니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과의 그 유혹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완패했어요. 하나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떠났으면 다시는 시도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다고 또 시험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0: 완전히 떠나지 않고요. 잠시 떠납니다. 이게 뭐냐면 작전산 후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보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약점이 노출되거나 무언가 공격할 빌미가 생기면 언제든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단번에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멘하세요? 아멘. 끝까지 견디는 싸움이에요.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말할 때 성경은 늘 어떤 걸 강조하냐면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그리고 대적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기지 않아요. 방심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빌미가 됩니다. 특히 영적인 거장들이 자꾸 이제 가끔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보잖아요. 그게 이걸 관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잘 영적으로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잠깐 방심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만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치명적이죠. 사단 그걸 노리거든요. 교만한 순간, 그거는 뭐 사단이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부추겨요. 막 공격했다가 또 빠졌다가, 공격했다가 빠졌다가 막 그랬나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이 함께 싸우는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편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있어서 사단의 공격은 다양하고 집요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결론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다른 방편을 선택할 거냐. 근데 예수님이 오롯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쉽고 좋은 게 아니고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유혹이니까. 원래 유혹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거든요. 진짜 같아야 속잖아요. 근데 진짜는 굳이 진짜처럼 안 보여도 돼. 진짜니까. 이분이 선하세요. 여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 그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에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그거 쥐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믿음의 승리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우리가 흔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과장만은 아니에요.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